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8월 2일 일요일 아침의 첫 곡은 마누엘 퐁세의 에스트렐리타, 작은 별. 조슈아 벨의 바이올린, 마이클 스타니 주연은 세인트 루크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엉덩이가 무겁다는 말. 끈기와 집념의 찬사로 쓰일 때가 많죠. 한번 앉으면 끝장을 볼 때까지 자리를 지키는 사람. 주변에 한 병씩은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 앞에서는 이야기가 좀 달라요. 오래 앉아있는 것이 몸에는 꽤 큰 부담이 되죠. 집중할 땐 진득하게. 그렇지만 또 건강을 위해서는 가끔 가볍게 털고 일어나는 것. 언제 무겁고 언제 가벼워야 하는지 적절하게 나누는 게 좋은 성과. 그리고 또 건강을 동시에 지키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일요일 아침 오늘은 몸도 마음도 조금 가볍게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관절 연구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카티 프로 시!

I have a dream. 보이스프라노 앤드류 존스턴의 음성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아당 CBS 영문으로 ADANGCBS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1590번 쓰시는 분이 사연 보내오셨는데요. 아들과 각각 책 보는데요. 엄마가 맨날 듣는 그 클래식 라디오 듣자. 그 덕에 에어팟을 통해 울려 퍼지던 정원님의 목소리와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이 지금은 저희 집 거실을 채웁니다. 이야, 너무 기특한데요. 이게 정말 그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 어머니 덕분에 또 이렇게 클래식 음악을 먼저 틀자라고 얘기하는 아들이 됐군요. 아유, 너무 보기 좋습니다. 자, 이어지는 거군요. 프란츠 리스트의 위안, 콩솔라시옹 3번 D플랫 장조 보내드릴게요. 선우예관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프란츠 리스트의 위안 3번 콩솔라시옹 디플레츠 장추 선우예권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2999번님인데요. 정원씨 방송은 저에게 늘 행복이고 축복이에요. 따뜻하고 감동과 아련한 추억이 피어나는 순간순간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음악이 가진 힘이겠죠. 또 많은 분들이 아름다운 이야기들 보태주셔서 방송이 더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계속 함께 해주세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명동의 이른 아침을 기억한다. 아침 8시에서 9시 사이에 명동의 길과 고요와 고요 속에서 퍼지기 시작하는 소리와 햇빛을, 간혹 막 올려지고 있던 셔터와 비릿하고 알싸한 쇠냄새와 물미역 같던 명동의 공기를 기억한다. 이른 아침에 명동의 고요 속에 서면 간밤의 소란이 더 잘 느껴졌다. 간밤의 발소리가 더 생생하게 느껴졌다. 장소도 존재도 시간도 사라지고 난 뒤가 더 생생하다는 것을 경험했다. 아침 8시에서 9시 사이에 셔터를 올리고 장사 준비를 하는 부지런한 상인들이 있었다. 가게 앞에 뿌린 물이 마르기 시작하는 시간이 조금 지나면 지금은 없어진 서점이 문을 열었다. 학교로 올라가면서 책을 뒤적이곤 했다. 아직 시작하지 않은 명동의 시간 속에서 갓 나온 신간의 책장을 넘기고 있으면 막연하게 글을 쓰는 일은 아직 시작되지 않는 시간 속에서 책장 넘기는 소리 같은 것은 아닐까 하는 매혹이 생겼다. 그 매혹이 내게 글을 쓰고 싶다는 갈망을 더 크게 해주었던 것 같다. 내게 글을 쓴다는 것은 아직 시작되지 않은, 그러나 곧 시작될 것이라는 예감으로 가득 찬 속에 앉아있는 것이다. 예감만큼 강력한 시간이 있을까? 그 매혹과 갈망.

명동의 늦은 밤을 기억한다. 저녁 9시에서 10시 사이 명동에는 불빛 대신 어둠이 들어차고 마네킹들은 옷을 입은 채 어둠에 잠기고 쓰레기들이 가득 담긴 커다란 검은 비닐봉지들이 골목의 곳곳에 놓였다. 이 시간에 명동을 걷는 것을 좋아했다. 검은 비닐봉지 옆에 나란히 서보기도 하고 마네킹과 한동안 마주보기도 하고 큰 골목의 한복판에 서보기도 했다. 명동의 밤은 겁이 많은 내 발걸음을 자주 멈추게 하는 재주를 가지고 있었다. 명동의 어둠은 내려오지도 스미지도 않았다. 분명 와 있는데 어둠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어둠. 엷지도 지나지도 않은, 어둡지도 환하지도 않은 이상한 어둠을, 공포가 없는 어둠을 명동에서 보았다. 그 시절 이후 논리적으로는 잘 설명되지 않는 내 한계를 넘는 시간을 경험하게 될 때 명동의 어둠이 떠올랐고 명동의 그 어둠이 나를 위로하고 있다고도 느꼈다. 아침의 명동에서보다 한밤의 명동에서 자주 발걸음을 멈추었는데 그 순간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었다. 하늘도 컴컴했고 양쪽의 길들도 컴컴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들도 다시 어두워지는 시간. 거기 폐허의 이미지가 있었는데 삭막하거나 훼손된 것이 아니었다. 내가 나에게서 노여나는, 도시가 도시에게서 노여나는, 텅 비게 되어 비로소 텅 비는 여유, 원형 같은 것이 그 안에 있었다.

레스픽의 류트를 위한 고풍스러운 아리아와 무곡 제3모음곡 가운데 첫 번째 곡 이탈리아나를 클라우디오 시모네가 주연 이솔리스티 베네티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요. 시인 이원의 책 어슬렁과 기웃거림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낮의 도시와 밤의 도시는 참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죠. 사람으로 북적이고 환하고 시끄럽던 명동이 어둠에 잠기면 마네킹들은 옷을 입은 채 어둠 속에 서 있고 또 검은 쓰레기 비닐봉지들이 골목에 놓이는 풍경. 저자는 그 어둠을 무섭다거나 삭막하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나에게서 노여나는 텅 비게 되어 비로소 텅 비는 여유라고 표현했는데 그 문장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도시도 사람도 이렇게 환하게 활기를 띨 때만 좋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고요하게 비워지는 시간이 있어야 다시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거겠죠. 저자에게 명동의 이른 아침이 글을 쓰고 싶다는 갈망을 키워준 것처럼 도시의 그 고요한 틈 속에서 각자만의 무언가를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시는 어떤 곳인지 또 이야기 나눠보고 싶네요.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6번 비창 가운데 2악장 알레그로 콘 그라치아 듣겠습니다. 발레리 게르기에프가 주연하는 상트 페테르스부르크 기로프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시죠.

20년째 듣고 있지만 제목도 모르는 클래식은 바람에 따라 일렁이는 보리밭처럼 가슴 속에서 춤을 춥니다. 이런 날에는 자신보다 주변을 깊이 느끼고 이해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유 참 글이 좋네요. 그래요. 이 날씨가 급급해서 내가 마음이 막 뭔가 짜증이 나고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오늘 이 9929번님 말씀 들으니까 다시 생각하게 돼요. 날씨와 관계없이 내 마음이 평화로운 날에는 습기 가득한 바람결에서도 맑고 신선한 숨냄새가 느껴진다. 결국 내 마음의 문제였다는 또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날씨의 꿉꿉함을 이길 수 있는 신나는 곡 한번 들어볼까요? 요한 슈트라우스 1세의 라데츠키 행진곡 어떨까요? 니콜라우스 아르논크루가 주연한 콘센투스 부직스 위인의 연주로 함께 듣습니다.

그거 어쩜 그렇게 많이씩 보내주시고, 어쩔 때는 이게 조그맣게 보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감사한 마음, 물론 엄청 크지만, 아, 또 그걸 막 나눠야 되니까. 작은 선물도 민망해하지 않고 마음으로 건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 사실. 아무튼, 김 저도 너무 좋았는데, 또 나눠드릴 수 있으니까 좋으셨겠습니다. 자, 이어진 곡은요, 조르주 DJ. 아뉴스데이, 하느님의 어린 양 보내드릴게요. 생마르크 소년소녀 합창단의 노래입니다.

요한 슈트라우스 1세의 라데츠 행진곡, 니콜라우스 아르논 크루가 주연한 콘센투스 무지쿠스 위인의 연주였습니다. 4536번님 사연입니다. 김 좋아한다고 다섯 톳이나 지인분이 보내주셨습니다. 50장씩 나눠먹고 저는 두 톳을 지퍼백에 소분 중입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참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손이 커요. 선물해도.

BJ 아뉴스데이 하나님의 어린 양 생마르크 소년소녀 합창단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0: 잘 놀고 잘 자란 닭으로 만든 치킨. 동물복지 자담, 자담 치킨.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지금까지의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2: 파라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라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라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3: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4: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한국이 하면 하하이.
1: 오늘 1부 끝곡은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0번 D단조 쾌활번호 466 가운데 1악장 알렉으로 준비했습니다. 클라라 하스킬의 피아노, 이고르 마르케비치가 지휘하는 라무레 콩세르 오케스트라 연주고요. 이 곡 듣고 우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죠.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2: 기업이 잘 되는
1: 경복
2: 잠재력을 전문가로
1: 경복
2: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0: 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해 두피 가려움 76%

0: 감소, 피지도 93% 줄어든다.
1: 헐, 몽잘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2: 잘 만들었다, 몽잘.
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박화목 씨, 윤용하곡, 보리밭, 유채훈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테너.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1: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1: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2: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0: 맥스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타짜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타짜요.
3: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4: 영월이래요.
3: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4: 영월이래요.
3: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4: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3: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5: 요즘 유산균 장부터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베냐프스키의 전설 G단조 보내드렸습니다. 레이첸의 바이올린과 노린 포레라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5664번님 사연인데요. 혹시 더덕꽃을 직접 보신 적 있나요? 2-3일 전부터 피기 시작하더니 오늘은 만개를 했어요. 신통방통해서 일어나자마자 나가 한참을 보고 왔네요. 더덕 한 뿌리에 좋기 30송이 넘게 달린 것 같아요. 더덕꽃을 보며 설레는 마음 주체할 수가 없네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더덕꽃은 어떻게 생겼죠? 저는 더덕을 너무

좋아하는데, 꽃은 상상을 못했네요. 이렇게 너무 뿌리가 주인공인 식물은 꽃에도 지장 가는 것 같아요. 참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어떤 식물은 꽃이 주인공이고, 어떤 식물은 뿌리가 주인공이고, 또 어떤 식물은 이파리가 주인공인 식물도 있죠. 더덕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마 작은 꽃들이 송이송이 달려있나 봐요. 30송이 넘게 달린 것 같다고 말씀하신 것 보니. 자, 이어지는 곡은요. 비발디의 사계 가을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보내드릴게요. 파비오 비온디의 바이올린 에우로파 갈란테의 연주입니다.

안토니오 비발디의 바이올린 협주곡 4개 가을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를 파비오 비온디의 바이올린과 에우로파 갈란테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1171번 쓰시는 분 사연인데요. 아침 남편과 딸, 강아지와 함께 양평으로 드라이브 나와서 카페에서 브런치 먹으며 듣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에 정원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있으니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이야, 이런 행복한 순간에 또 이 행복을 아름다운 당신에게와 나눠주셔서 참 감사해요. 사실은 이런 행복한 순간에 이 가족들끼리 사랑을 나누기도 시간이 없으실 텐데 멋진 그림이 그려지네요. 강아지까지 더해서 정말 완벽한 그림. 양평 드라이브. 호숫가에 혹시 앉아 계신가요? 강가? 얼마나 좋으실까요? 자, 이어지는 곡. 그 아름다운 풍경에 또 한 몫을 더할 아름다운 곡 보내드릴게요. 도니제티의 오페라 람베르모의 루치아 가운데 그대에게 끝없는 기쁨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람베르토 가르델리가 지휘하는 코벤트 가든 오페라 오케스트라 합창단 그리고 테너 케네스 콜린스의 노래로 함께 하시죠.

도니제티의 오페라 람베르모의 루치아 가운데 그대에게 끝없는 기쁨을 테너 케네스 콜린스의 노래 그리고 람베르토 가르델리가 지휘하는 코벤트 가든 오페라 오케스트라 합창단의 노래로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5016번님 사연입니다. 태백 해바라기 축제 다녀왔습니다. 아쉽게도 너무 일찍 가서 아직 만발하진 못했지만 추억 소환했습니다. 이번에 오셨네요. 아직은 해바라기가 만발하지 않았군요. 그래도 바람 쐬고 들어오시면서 기분 좋으셨죠? 잘하셨습니다. 자, 이어지는 음악은 브람스의 교향곡 3번 F장조 가운데 3악장 포코 알레그레토 듣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을에 브람스 하면 이 곡을 떠올리시더라고요. 프리츠 가이너가 지휘하는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교향곡 3번 F장조 가운데 3악장 포코 알레그레토 프리츠 라이너가 주현은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봄비향기님 사연인데요. 올해 처음으로 노각을 심었는데 일주일에 다섯 개가 주렁주렁 달려 깜짝 감동받고 해피한 나눔했어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야, 얼마나 뿌듯하셨을까요? 노각 다섯 개가 주렁주렁 노각 무쳐 먹어도 맛있고요. 이렇게 내가 가꾼 채소 재배하면 얼마나 기뻐요. 그걸 나눌 때도 그 기쁨이 참 크죠. 자, 이어지는 곡은요. 베르디 오페라 나부코 가운데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듣겠습니다.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주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암브로시안 싱어즈의 연주입니다.

베르디 오페라 나부꼬 가운데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주연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암브로시안 싱어즈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노랑병아리님 사연인데요. 오랫동안 아이들 레슨하며 음악학원 운영, 각종 콩쿠르에 내보내서 대상, 최우수상, 교육부 장관상까지. 그때는 힘들어도 보람이 있었고 천직으로 알았죠. 허리디스크, 손가락 관절 등등 사정으로 지금은 피아노 뚜껑도 안 열어보는 실정. 그래도 가장 행복한 시간, 아름다운 당신에게입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 그러시군요. 마음이 더 남일 같지 않고 마음이 아픈데요.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지나간 시간이 꼭 과거가 아니에요. 그것이 오늘의 나를 이루고 있는 거니까요. 지나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음악 들으시면서 잠시 쉬신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가브리엘 포레의 기도 듣겠습니다. 리차드 슈톨츠만의 클라리넷 연주로 함께 하시죠.

가브리엘 포레의 기도, 리차드 스톨츠만의 클라리넷 연주를 함께 했습니다. 이어지는 음악은 미망키 너를 그리며라는 곡이고요. 테너 안드레아 보첼리의 노래와 케니지의 색소폰 연주로 듣겠습니다.

미만키 너를 그리며라는 곡이었고요. 테너 안드레아 보첼리의 노래 그리고 케니지의 색소폰 연주였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한스케이크에서 모바일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는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이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미를 드립니다.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4: 1533-1566 세라하임.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미적이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5: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6: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7: 여행.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8: 유동 골뱅이,
7: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9: 경복,
10: 취업이 잘 되는
9: 경복,
10: 잠재력을 전문가로
9: 경복,
10: 4호선 캠퍼스.
11: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9: 경복대학교.
12: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1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14: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15: 리메이드 서울.
16: 최강희의 영화음악을 진행하는 최강희입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감동을 그대로 이어서 잠시 후 11시에 만나요.
17: 오늘 마지막 곡은 모차르트의 바순 협주곡 B플랫 장조 가운데 2악장 안단테 마 아다지오, 윈터 클레어의 바순, 시크프리드 쿠어츠가 지휘하는 슈타츠 카펠레 드레스덴의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끝곡이고요.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5: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6: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7: 메디힐 토너 패드
9: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8: 집에서 홈픽해!
7: 홈픽!
9: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8: 지금 홈픽해!
7: 홈픽!
8: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7: 홈픽!
8: 홈픽!
10: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11: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예전엔 휴가라고 하면 일단 떠나서 가능한 많은 걸 채우고 오는 거였다면 요즘 휴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요즘은 쉼이 대세가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올여름 주목받는 여행 키워드는 바로 콰이어트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조용한 휴식 정도가 될까요? 하루 종일 울리는 알림, 넘치는 볼거리와 자극에 지친 탓인지 여행만큼은 아무런 자극 없이 조용히 쉬고 싶다는 분들이 늘고 있다네요. 한적한 곳에 콕 박혀서 조용히 머물거나 전자기기 사용을 최소화하는 대신 두 눈에 담고 온몸으로 느끼며 온전히 즐기는 경험. 가장 뜨거운 계절을 지날 고요하지만 단단한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멀리 떠나지 않아도 좋아요. 오늘 하루 쉬어가시면서 바쁨과 조급함은 덜어내고 여유를 채워보시죠. 최강희의 영화음악 주일 첫 곡은요, 보이 인 더 풀 중에서 에뛰드 물갈키입니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오늘은 캐나다 출신의 세계적인 작곡가죠. 데이빗 포스터의 작품 두 곡 이어 들려드렸습니다. 세이트 엘모의 열정 중에서 러브 테마, 앞서 들은 곡은 나의 성공의 비밀 중에서 워터 파운틴이었습니다. 나의 성공의 비밀, 마이클 제이 폭스 주연의 영화였죠. 뉴욕의 말단 사원인 마이클이 출세를 위해 분주하게 뛰어다닐 때 그때 경쾌하게 흐르던 곡이었어요. 여러분, 주일 어떻게? 멀리 떠나지 않아도 오늘 하루 잘 쉬고 계신가요? 저는 오프닝 보면서 저

이번에 휴가 그냥 어디 가세요? 할때 그냥 집에서 온전히 쉬려고요 하시는 분을 봤거든요. 그래서 아깝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 또한 휴가가 생긴다면 일단 안 쉬고 싶고, 만약에 휴가가 생긴다면 그냥 완전히 그냥 뒹그르르 침대에서 그러고 싶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현대 사회인들이 느끼는 게다 비슷비슷한가 봐요. 우리 다 연결돼 있나 봐요, 여러분. 그쵸? 와. 예전에는 몰디브 같은 데 보면 신혼여행지로 많이 가잖아요. 가면 어린 때는 다 놀았는데 10시네 막 이런 촬영으로 몰디브 간적 있거든요. 다 놀았는데 10시네. 이제 뭐 하지? 이랬었는데, 무조건 노는 게 좋았고, 안 노는 시간이 무지 아까웠었는데, 정말, 와, 우리가 이렇게 쉬지 못하고 살고 있다니. 여러분, 안 됩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신께서 하루 반드시 쉬라고 준 날. 네. 여러분, 진짜 이러다 큰일 나요. 네. 하루씩은 주일이 아니더라도 꼭 쉼을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더 얘기해 보자면, 저희 아빠가 약사셨는데요. 약을 잘안 져주셨어요. 아프면 밥 먹으라고, 잠잘 자라고 하셨었거든요. 아주 많이 아플 때만 약 져주셨어요.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노래 듣겠습니다. 조지 클루니, 미셸 파이퍼 주연의 어른들의 연애, 어느 멋진 날 중에서 나탈리 머천드의 원파인데이, 이어서 에반게리온, 클레어가 부릅니다. Fly me to the moon.

두 곡 들으셨습니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2 중에서 실버의 웬뱀 쉥얼링, 앞서 들은 곡은 꽃마중님 신청곡이었어요. 딸아이가 열심히 알바해서 번 돈으로 유럽여행을 떠났어요. 유럽은 많이 덥다는데 걱정입니다. 러브 액츄얼리의 공항 오프닝에 흐르던 곡 비치 보이스의 God Only Knows 청해봅니다. 저도 일주일 후에 공항으로 우리 딸 마중 나가서 꼭 안아주려고요 하셨습니다. 아이고, 사랑이 여기까지 뿜뿜 전해집니다. 네, 부모님은 더워서 딸 걱정하고 딸들은 더워서 부모님 걱정하고 네, 그렇게 되네요. 그쵸? 잔디님, 가끔은 너무 조용한 게 싫어서 볼륨을 더 높일 때가 있어요. 이 시간 고요한 집에 울리는 강희님 다정한 목소리, 좋은 영화 음악 참 좋네요 하셨습니다. 와, 너무 좋다. 고요한 주일도 좋고 크게 음악을 틀고 싶은 그 기분도 좋고. 와, 휴가철이라 많이 떠나고 또 오고 그러시네요. 3853님, 저 휴가 중 완도 다녀왔어요. 월요일부터 출근이라 오늘은 집에서 사부작사부작 일하는 중입니다. 아, 방학숙제 하듯이 노동요는 강대에게 맡겨놓고 뭐든 즐겁게 해보려고요 하셨습니다. 충전이 잘 되신 것 같네요. 소나무님, 올여름 휴가는 가볍게 준비했어요. 시골 가서 옥수수 따서 맛있게 쪄먹고 참외도 따서 동네 계곡 가서 시원한 물놀이 한바탕 하고 오려고요. 월악산 계곡 들렸다가 어머니 계시는 고향으로 고고 하셨습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이번엔 뮤지컬 영화에서 골라봤어요. 영국의 전설 로비 윌리엄스의 삶과 음악을 담은 영화죠. 배러맨 중에서 포비든 로드, 이어서 위대한 쇼맨 중에서 제게 프론과 젠다이아 콜맨이 부른 리라이트 더 스타즈, 공중 고개를 하며 사랑을 속삭이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요즘 열리라는 젠데이아도 너무 예뻤고요.

퍼펙트 데이즈 중에서 The Animals, House of the Rising Sun, 그 전에 들으셨던 곡은 람보 3 중에서 빌 메들리, He Ain't Happy, He's My Brother 였습니다. 최강의 영화음악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시 드림에서 프리미엄 동충하초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MC네마에서 영화 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0: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1: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5: 영월이래요.
4: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5: 영월이래요.
4: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5: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4: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6: 노무법인 폐
5: 1544-7575.
7: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8: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9: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10: 파르돈 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 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 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11: 최강희의 영화 음악 끝곡입니다. 영화 과속 스캔들 중에서 홍민정의 아마도 그건 띄우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내일 만나요.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019-9
1: 필리폰.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지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잘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잘.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아무리 더워도 좋아하는 운동 경기는 꼭 경기장 가서 보고 싶고 물 반 사람 반인 줄 알면서도 여름 물놀이 안 하면 왠지 아쉬워요. 더운데 사서 고생이지 싶다가도 막상 그 현장에 가면 고생이라는 생각이 안 들 때가 있죠.

젊어서나 고생하면서 노는 거지 그거 다 한때다.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말해도 생각해보세요. 고생을 사서 한 그러면서도 즐거웠던 순간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런 게 모이면 다 추억이고 그런 추억들이 더워도 이겨낸 훈장 같은 거 아니겠어요? 오늘도 우리 그 맛에 신나게 달려봅시다.

김연자 아모르 파티로 아더워 더워 더워 더워 더워 더워 나에게 여름은 도전의 대상 한강공원 뛰는 중 나 혀가 꼬일 것 같아 나 진짜 그래 오 땡볕에 여름아 네가 아무리 더워봐라 내가 수영장 가나 내일도 계속 뛸 거다 857 하나님 젊다 대단하다 밤에는 한여름이라도 밤에는 그래도 그 내리쬐는 뙤약볕이 없으니까 훅훅 하더라도 약간 한계를 뛰어넘어 보겠다 이해가 되는데 땡볕에 뛰는 거는 쓰러질까 봐. 아무튼 여러분 너무 부르지는 마세요.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2: 일양약품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올품.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골뱅이
1: 치맥의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3: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1: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2: 272개의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3: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세보야님이 신청하신 이승기 내 여자라니까 한예슬 그댄 달라요. 0272님 아침에 6살 아들이 너무 사랑스러웠어. 그럼요. 아이고 우리 아들 살도 포동포동 찌고 너무 귀엽네. 아, 다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아들이 그런 저를 쓰다듬으면서 하는 말. 어? 이상하다. 살은 엄마가 더 포동포동 찐 거 같은데. 그런 거 같은데. 아들아, 이거 살 아니야. 매력이야. 엄마 매력이 넘쳐 흐르네.
1: 그래, 엄마가 또 너무 많이 포동해도 애들 다 한다고 요즘에. 근데 저는 그냥 좀 더 포동하고 푸근한 엄마 품에 안겼을 때 푸근한 품이 좋지. 저처럼 안겼는데 뼈다구가 먼저 닿는 엄마는 덜 따스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아이 안아주거나 할 때마다 아, 좀 미안하다. 엄마 품은 따뜻해야 되는데 엄마가 일단 손발이 다 차고 이러니까 그래서 얘가 잘 안 안겼나? 2427님 누워있는 남편 졸라가지고 밖에 나왔어요. 칼국수 먹고 근사한 카페로 이동 중입니다. 그래요. 너무 이렇게 덥다고 하루 종일 에어컨 틀어놓고 집에만 있는 거 좋다? 잠깐만 밖에 나가서 진짜 별것도 아니야. 차로 가는 그 와중에 땀이 바가지로 쏟아지면은 아 내가 미쳤지 왜 나왔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또 이렇게 한 바퀴 나가서 먹고 카페도 갔다가 집에 들어와서 또 싹 씻고 에어컨 딱 틀면 그만도 있죠.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정서원맘님이 YB 나는 나비 크라잉넛 좋지 아니한가? 네.

송이맘님이 신청하신 2PM 우리집 선미 보름달 공사위원님 오랜만에 거실 대청소 중입니다. 대궐 같은 집이 아닌 작은 집이지만 그동안 일한다고 못하고 얼마 전 발목 수술해서 또 못하다가 이제야 건강 회복돼서 청소합니다. 땀 삐질삐질 옷 다 젖어가며 화장실에 큰 화분 옮겨서 물 흠뻑 주고 발목 수술했는데요. 큰 화분... 내 허리와 발목.

골목을 생각해서 너무 무거운 것들은 좀 피하심이. 구석구석 청소기 돌리고 닦고 지금은 수영실 라디오 들으며 땀도 식힐 겸 쉬고 있어요. 모두 끝나면 고3 아들과 시원한 팥빙수 만들어 먹으려고요. 그래요. 이렇게 하시고

그죠. 9103님. 갑자기 필 받아서 속초로 1박 2일 여행 갔다가 집에 돌아가는 길이에요. 급하게 잡은 숙소도 좋았고요. 딱히 검색하지 않고 시장에서 그냥 사 먹은 음식들도 너무 맛있었어요. 거기다 집에 가기 전에 충동적으로 산 옥수수조차 잘 삶아져서 너무 맛있더라고요. 만족도 높은 여행하고 집에 가는 길 진짜 행복합니다. 이런 좋은 기억들이 있으면 필 받아서 한 번씩 갈만하죠. 근데 보통은 급하게 뭔가 결정을 해서 옮기면 아 경솔했다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런 여행은 조금 뭐 마음에 안 들더라도 여행이니까. 9283님의 신청곡 플라워 걸음이 느린 아이 김범수 박선주 남과여 이승환 강수지 그들이 사랑하기까지.

0: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 네.
0: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7: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콜레스테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2: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마다스테야.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4: 1533-1566 세라하임.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5: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그린.

0: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201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1: 에이트 그 입술을 막아본다 듣고 2부에 올게요. 그

0: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2: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2: 필립스 멀티탭.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4: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3: 메디힐 토너 패드.
5: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4: 집에서 홈픽해.
3: 홈픽.
5: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4: 지금 홈픽해.
3: 홈픽.
4: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3: 홈픽.
4: 홈픽.
6: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7: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8: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9: 휴대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0656님의 신청곡 진우의 엉뚱한 상상. 이 곡은 저희가 겨울보다 여름에 항상 더 많이 트는 것 같아요. 하도 덥다 보니 창밖에 눈 내리는 풍경이 그리워요. 그래서 이 곡 신청하셨죠.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청을 하니까 저희가 더 틀어드렸겠지만 겨울보다 여름에 어울리는 곡이라니까요. 이 곡이 희한하게.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12시에 만납시다. 선물은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일 데이케어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첼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드립니다.
1: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잘 놀고 잘 자란 닭으로 만든 치킨. 동물복지 자담, 자담 치킨.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0: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0: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1: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2: 슈가버블,
1: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0: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1: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조피디 인순이 친구요. 싸이의 환희.
1: 아, 이 노래는 진짜 맨날 헷갈려. 8440님. 아니, 가수 이름끼리 이렇게 하면 돼. 아, 환희라는 노래가 먼저긴 하지, 싸이보다는. 그런데 또 환희라는 가수가 생겨. 자꾸 헷갈려. 환희가 싸이를 부른 것 같고. 이런 식이라면 환희씨, 싸이라는 노래를 하나 내요. 응? 나 이렇게 많이 헷갈리는데 차라리 헷갈리는 걸 현실화 시켜줘요. 진짜 환희씨 혹시나 듣고 있다면, 아니 그 팬들이 듣고 있다면 환희씨한테 좀 얘기 좀 해줘요. 이수영이가 싸이의 환희랑 환희의 싸이를 자꾸 헷갈리니까 환희씨가 싸이를 내달라. 별처럼님이 신청하신 처진 달팽이 압구정 날라리. 5445님 생태공원 산책 중에 너무 신나서 혼자 숲속 댄스 파티 중입니다. 주위에 사람 없죠? 고라니가 뒤에서 구경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걔가 낮에 충격받고 밤에 깍 이거 하는 거예요. 1975님 신나는 음악 들으니까 마음이 시원해요. 밭에서 직접 기름 부추로 김치 담그면서 들어요. 부추도 여름 부추일 거예요 아마. 부추가 참 몸에 좋다는데. 에이, 특별히 이제 남정네들에게 좋다는데. 에이, 집에 있는 이제 남정네들을 위해서 김치로도 담가주시고. 아무튼 여기저기 부추를 핸즈업 하세요. 8078님 8월에 킬리만자로 트레킹을 가야 해서 와, 체력 단련자 산행 중입니다. 제 몸에서 온천수 터지는 줄. 근데 또 하도 거길 많이 가셔서 이제 킬리만자로가 그렇게 막 대단히 어마어마하게 안 느껴지지만 막상 네 발로 가면 진짜 힘들겠죠? 정말 등산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전 그냥 동네 그 아주 동산 있죠? 그런 데나 이렇게 좀 다니겠습니다. 송은이의 상상 컬트 트리플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고마웠다고. 혜령 씨 어떻게 지내요? 오랜만이다. 우리 혜령. 슬픔을 참는 세 가지 방법. 얼굴도 그냥 다 기억나요. 아유, 잘 지내고 있나 모르겠네. 크리스탈님, 알바 끝나고 집에 와서 얼큰한 김치찌개 밥 먹었어요. 아유, 더워도 역시 얼큰한 국물이 최고. 열만 들으니 피로가 다 날아갑니다. 아니, 제가 나이 들었는데 올여름은 메밀로 된 뭐 막국수나 아니면 뭐 냉면 이런 거 이렇게 먹으면 그날 꼭 배탈이 나더라고요. 속이 아프고 막 위가 아프고 그게 이제 벌써 이제 그래서 얼마 전에 꼬리 곰탕을 먹었는데 더웠지만 몸이 개만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이 진짜 많아요. 한여름에도. 근데 다 어르신들이긴 하더라. 어떻게 뭐 위가 약한 걸 어떻게 해요. 이제 더워도 설렁탕, 꼬곰 이런 거 먹으면서 여름 나야지. 2123님 에어컨 틀어서 시원하게 해놓고 제가 좋아하는 직소 퍼즐 맞추면서 수영 씨 목소리 들어요. 아, 여기가 제가 좋아하는 노래에 아, 이것이 천국이 아닐까요? 아우, 퍼즐을 맞추는 걸 참 좋아하는 것이 저는 정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꽤 있대요. 어쿠스틱 콜라보 묘해 너와 벤 열애 중 제이 래빗 요즘 너 말이야.

0: 咋？
1: 耶！
2: 哈哈哈哈哈！
3: 你高兴吗？
2: 哟！哈哈哈哈哈！
1: 啊，
2: 太棒了！
1: 打
2: 呢？
1: 打呢？

0: 연간 임당 200만 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0: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3: 영월이래요
2: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3: 영월이래요
2: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3: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2: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조가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2: 자매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4: 노무법인 폐
3: 1544-7575.
5: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6: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에 이은 한동준의 팬팝스 잠시 후 2시에 출발합니다.
7: 밀크티아님이 신청하신 투어스의 오버드라이브 듣고요. 전 내일 올게요. 우리 내일도 12시에 만납시다.

0: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3: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2: 기업이 잘 되는
1: 경복!
2: 잠재력을 전문가로
1: 경복!
2: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0: 다섯 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지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잘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잘.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물건을 평균보다 싼 가격에 많이 팔아서 이득을 극대화하는 판매 전략을 경제학 용어로 박리담회라고 하는데요. 한자로 열불박, 일올리, 마늘다, 팔매자를 씁니다. 자, 하지만 한동준 FM 팝스는 물건을 팔진 않고 오직 청취자 여러분의 사랑과 애정을 고가로 매입합니다.

2026년 8월 2일 일요일입니다. 한동준의 FM팝스 첫 곡은 Manita, Daryl Hall and John Oates의 노래 5초의 법칙님이 신청해 주셔서 오늘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이 노래는 그 스티비 원더가 파트타임 러버라는 곡으로 이제 그 리듬을 차용해서 만들었죠. 이건 사실입니다. 스티비 원더가 다릴 홀한테 전화해갖고 이거 좀 리듬 좀 쓰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쓴 겁니다. 그리고 마이클 잭슨이 이 다릴 홀 앤 존 오츠의 I can't go for that 그 노래 있죠. 그 노래를 기본으로 해서 빌리진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아주 유명한 얘기죠. 그만큼 이 다릴 홀 앤 존 오츠가 위대한 뮤지션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Every Time You Go Away도 원래 이분들이 만든 곡인데 약간 블루지하게 그렇게 불렀었는데 폴 영이 아주 심플하게 불러가지고 또 히트를 엄청나게 했죠. 하여튼 위대한 뮤지션이에요. 다릴 홀의 집에서 그 이제 무슨 창고 같은 데서 각 뮤지션들 뭐 케니 로긴스, 제이슨 브라즈 같은 뮤지션들 초대해가지고 하는 게 유튜브로 있어요. 그래서 아마 찾아보시면은 이 다릴 홀의 어떤 음악성, 천재성 뭐 이런 것들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매니터로 한동준의 FM 팝스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일요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위켄드 스페셜.

셜로 보내드리죠. 음악 많이 보내드리고요. 말은 가능하면 줄이면서 음악 감상하실 시간 충분히 드립니다. 2시간 동안 음악 속으로 한번 푹 빠져보시죠. 광고 후에 한동준의 FM팝스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0: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폴 매카트니 앤 윙스의 Band on the Run에 이어서 닥터 훅의 Sexy Eyes 그리고 다니엘 분의 Beautiful Sunday까지 들으셨습니다. 박용호 씨가 Band on the Run 신청하셨고요. 그리고 Beautiful Sunday 문경 도련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음악 이어집니다. Rita Coolidge의 We Are All Alone 조윤진 씨가 신청하셨고요. 크리스토퍼 크로스의 Sailing 욜로님의 신청곡입니다.

레슬리 고의 It's My Party 그리고 커니 프란시스의 Vacation 초비 체코의 The Twist까지 세 곡이었습니다. 자, Vacation 퍼플 오드리님이 신청을 해주셨고요. 찰손 브로워스님이 The Twist 시원하게 듣겠습니다 하시면서 신청해 주셨어요. 노래 이어집니다. 후리지아 향기님이 Back for Good Take This의 노래 신청을 해주셨고요. Backstreet Boys의 노래 Shape of My Heart 이 노래는 뷰티 중복스 공주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닉네임 읽을 때마다 재밌습니다. 저 재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ake This의 Back for Good 먼저 듣죠.

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6: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7: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6: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0: 201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북대학교 위제로
2: 소화불량 제로제로
3: 위제로
1: 과식에도 제로제로
3: 위제로
1: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3: 위제로
1: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3: 위제로
4: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5: 이영약품.
6: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7: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6: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7: 경리나라.
8: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9: 1533-1566 세라하임.
10: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11: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지금까지의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 토건.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정연케어.
1: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리고 있는 한동준의 FM 팝스 음악 많이 보내드리고요. 말은 가능하면 줄입니다. 1부 끝곡 티나 터너의 노래 We Don't Need Another Hero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들으시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돌아옵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0: 트렌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2: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3: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5: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4: 메디힐 토너 패드.
6: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5: 집에서 홈픽해.
4: 홈픽.
6: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5: 지금 홈픽해.
4: 홈픽.
5: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4: 홈픽.
5: 홈픽.
7: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8: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9: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0: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한동준의 FM Pops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 첫 곡은 New Attitude, 패티 라벨의 노래 함께 들었습니다. 메이플 피칸님이 신청해 주신 곡, 베벌리 힐스 컵 그 시리즈 1이죠. 1에 수록된 그런 에디 머피 주연의 영화의 수록곡이었습니다. New Attitude로 한동준의 FM Pops 2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한동준의 FM 팝스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 동안은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립니다. 음악 많이 보내드리고요. 말은 가능하면 줄이면서 일주일간 쌓였던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간 2시간 동안 꽉 채워서 보내드립니다. 광고 후에 한동준의 FM 팝스는 계속됩니다.
1: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2: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1: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2: 왕타 칫솔
1: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4: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5: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6: 영월이래요.
5: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6: 영월이래요.
5: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6: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5: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7: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8: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존 제트 앤 더 블랙 하츠의 I Love Rock and Roll, Yes의 Owner of a Lonely Heart, 그리고 Bon Jovi의 Living on a Prayer까지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자, Owner of a Lonely Heart 이 노래 미키타 리안님이 신청을 해주셨고요. Living on a Prayer 0624번으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이 노래도 역시 시원하게 듣고 싶습니다. 그러셨어요. 시원하게 더 세 곡을 또 이어서 듣겠습니다. Ed Sheeran의 Perfect, 이진훈 씨가 신청을 해주셨고요. 에릭 칼맨의 Never Gonna Fall In Love Again, 웅이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5150번으로 월성계곡으로 휴가 왔어요. 시원한 바람과 흐르는 물소리가 딴 세상에 있는 느낌입니다 하시면서 Little Peace, 니콜의 노래 신청을 해주셨어요. 세 곡이어서 듣겠습니다.

제니퍼 로페즈의 Brave, 마돈나의 La Isla Bonita, 그리고 이어서 샤키라의 Try Everything까지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자, 이 중에서 1777번으로 La Isla Bonita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팝송으로 더위를 날려봅니다요 하시면서 신청해 주셨던 곡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일옵션의 One Way Ticket 준비했고요. 런던 보이즈의 My Love까지 두 곡입니다.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혀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혀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혀 하루 5분 쉽게
2: 쓱딱 꽂혀 붙이는 메디힐 토너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꽂혀

0: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심의 필 다림티센
1: 파라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라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라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한동준의 FM 팝스와 쌍벽을 이루는 가요 속으로 잠시 후 4시에 시작합니다.
7: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린 한동준의 FM 팝스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늘 그렇듯이 좋은 음악 듣다 보면은 두 시간이 후딱 지나가네요. 오늘 끝곡은 스콜피언스의 You and I 준비했습니다. 보내드리면서 FM 팝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0: AI가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요즘 휴가 떠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진짜 휴가는 몸만 쉬는 게 아니라 뇌를 쉬게 해주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극 없는 시간이 필수라고 하네요.

동네 카페에서 책 읽고 일찍 자고 아침 햇살 쬐는 거, 이런 짧고 깊은 휴식이 길고 얕은 휴가보다 훨씬 낫다는 겁니다. 어딘가를 떠나는 것도 좋지만 오늘 같은 날에는 나한테 진짜 휴식을 선물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오늘 첫 곡은 김광석 나의 노래였습니다. 일요일 오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어디 멀리 가는 길고 얕은 휴가보다는요. 나한테 주는 진짜 휴식을 찾아보는 시간. 가요 속으로 함께 하시면서 생각해 보시죠. 2793님 휴가를 맞으신 것 같은데 도서관에 가서 추리소설. 우와, 우리 다 아는 건데 셜록 홈즈 빌려왔어요. 읽고 있는데요. 내일도 도서관으로 고고. 야, 이 휴가 막 뜨겁고 이런 곳 가는 것도 참 좋지만 이거 어때요, 여러분? 시원한 도서관에 가서 무언가 심취해서 읽을 수 있는 이런 추리소설 한 편. 내일도 가신다고요? 셜록 홈즈 저도 한번 읽고 싶네요. 보다가 말았던 기억이 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참여하시면 돼요.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관절

0: 상품 선정.
1: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0: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1류 상품 선정.
1: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2: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아이유가 부른 네모의 꿈이었습니다. 이 노래는 김수진 씨가 신청하셨네요. 8735 이혜숙 씨가 신청하신 바비킴의 고래의 꿈도 함께 감상했습니다. 장도향 씨가요. 매미 소리 어우 너무 시끄러워요. 하, 좀 시끄럽긴 하죠. 가까이 있게 되면 정말 귀 아파요. 오늘도 가요 속으로 들으면서 무더위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이 매미들이 밤에도 그렇게 울던데요. 뭐 이게 여름에 볼 수 있는 여름만의 배경 ASMR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런데 시끄럽긴 합니다. 장경혜 씨, 올해 첫 밭에서 수확한 참외로 참외 장아찌를 담으려고요. 준비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음악을 들어요. 야, 참외로 장아찌를 이렇게 만드시는군요. 새콤하고 그 참외 달달함도 있고 짭조름한 그 맛 막 떠오릅니다. 혹시 지금 막 버무리고 계실 것 같은데 노래 들으시면서 맛있게 만드십시오. 예민 산골소년의 사랑이야기 이동선 씨가 처음으로 신청해요 하셨고요. 8723번으로도 정해주셨네요.

통기타 선율에 들어본 배우 이하나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얀 민들레 0932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였어요.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일요일 오후 함께하고 계십니다. 5732번으로 주신 사연인데요. 제주에서 숙소 관리하고 있어요. 요즘 성수기라서 너무 바쁩니다. 오늘도 손님 맞이 정비하느라 퇴실 기다리고 시간 맞춰서 세팅하고 입실 기다려요. 물품들 재정비하고 쓰레기 버리고 침구 세팅하다 보면 헉헉 됩니다. 그래도요 바다 뷰 보면서 잠시 라떼 한 잔 마셔요. 예, 아유 수고 많으십니다. 어딘가 우리가 숙소에 들어가면 그런 기분 들잖아요. 우와 좋다 이런 감탄사 이런 게 나오게 되는데 이런 기쁨을 만들어주시는 5732님이네요. 예, 고맙습니다. 요즘 성수기 시작돼서 많이 힘드시겠어요. 기운내십시오. 2903번 처음으로 네일 아트를 받아봤습니다. 딸아이가 엄마 같이 가자고 하면서 똑같은 토마토 모양으로 했어요. 아, 예쁘겠네요. 제 손이 연분홍으로 곱게 물들었습니다. 신청곡 될까요? 하셨는데 연분홍 손톱도 아주 예쁘고 좋지만 따님과 함께 한 이 시간들이 더 많이 기억나실 것 같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 생각나는 노래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중 하나 아닐까 싶어요.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거북이, 비행기, 그리고요 엄정화의 페스티벌 3342번으로 신청하셨는데 두 곡 들려드립니다.

신나는 음악 두 곡 감상하시다가 이렇게 차분하게 가라앉혀 줄 수 있는 음악 홍윤정 씨 9095번으로 청해 주셨죠. 이안의 물고기 자리였습니다. 0504번 하루 종일 이어진 폭염에 지칩니다. 노래 한 곡으로 마음만큼은 잠시 쉬어가고 싶어요. 예, 편안한 휴식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은영 씨, 다음 주에 남편이랑 여행 가려고 차 세차하면서 들어요. 너무 덥다 보니까 땀이 눈 속까지 들어와서 따가워요. 아유, 땀 눈에 들어가면 얼마나 아파요. 예, 힘이 들어도 남편분과의 여행 계획도 세우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세차 마치시길 바랍니다. 잘 들어가십시오. 7432번으로 청해 주신 노래예요. 김종환 사랑을 위하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건,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44-7575.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죠. 남화용 홀로 가는 길 3695번으로 정해주신 노래였습니다.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드리는 외식 상품권,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홍콩식 완탕을 간편하게 주식회사 알천에서 부산 완탕 밀키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커피점 co.kr 이론스에서 온가족 파티를 위한 도넬리 스파클링 무알콜 샴페인 세트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서희정 씨가 일산에서 택시 타고 부천 넘어가고 있는데요. 제가 이어폰을 끼고 있어서 몰랐는데 기사님도 가요 속으로를 틀어놓고 계셨네요. 예, 이걸 또 알게 되셨네. 너무 반갑죠. 저도 예전에 한번 밤에 택시 탔는데 기사님 어떤 거 들으세요? 낮에 박승화 들어요. 제가 박승환인데요 하고 사진 찍고 반가워했던 생각이 납니다. 자, 잘 도착하시고요. 함께 계신 기사님도 고맙습니다. 자, 가요 속으로 1부 끝곡은요. UN의 파도 8039 이현숙 씨, 양순옥 씨가 신청하셨습니다. 시원한 파도 소리로 시작해볼까요? 전 2부에 먼저 갑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1: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서머네드피아.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5: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6: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7: 메디힐 토너 패드.
9: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8: 집에서 홈픽해.
7: 홈픽.
9: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8: 지금 홈픽해.
7: 홈픽.
8: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7: 홈픽.
8: 홈픽.
10: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0: 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1: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3: 휴레기.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동물원의 노래 변해가네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정말 뜨거운 세상으로 변해 있는 일요일 오후입니다. 무언가 나만의 방식으로 이 더위를 잘 이겨내시길 바라면서 가요 속으로 2부도 함께 하시죠.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3: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4: 왕타 칫솔
3: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5: 시원해

이치현과 번님들 당신만이 6832번으로 신청하셨네요. 그리고 송골매의 사랑 그 아름답고 소중한 얘기들 이 노래는 8302번으로 정해주셨고요. 힘드시겠어요 9380님. 이 정리 수납 전문가 2급 수강하고 붙박이장 옷을 산더미같이 꺼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유 힘들어라. 실습 겸 테스트 겸 이렇게 하고 계신가 봐요. 정리 수납 전문가분들 이런 모습들 가끔 영상으로 보게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지 신기하기도 했었어요. 그걸 하고 계시네요. 자, 조금만 더 기운 내십시오. 8820번 아이가 내년 4월 봄에 결혼 예정인데 예비 안싸돈과 가요 속으로 공통 토크 주제가 있어요. 사돈 김경남님 8월 환갑 미리 축하드립니다 라는 글도 적어주셨고요. 와, 누군가와 이 공감대가 형성된다는 건 그만큼 좋은 사이가 된다는 거죠. 마침 안싸돈 분과 가요 속으로 이야기를 많이 나누시면서 야, 이 분위기 참 좋습니다. 사돈 되시는 김경남님 환갑 축하드리고요. 자녀분들의 내년 결혼도 미리 축하드립니다. 정말 사랑스러운 모습이네요. 0853번으로 신청하신 노래 띄워드립니다. 박승화 사랑인가 봅니다.

이준호 씨가 신청하신 노래 사랑의 마음 가득히 한동준 씨의 노래였어요. CBS 2시부터 6시까지 DJ들의 노래가 이렇게 연이어서 흐르게 됐네요. 자, 6847번 태백에 계십니다. 휴가를 맞아서 부모님 뵈러 고향인 태백에 와서 쉬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작은 텃밭을 가꾸시는데 저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 6시에 일어나서 같이 다녀왔습니다. 해 뜨기 전에 갔다 와야 한다고 해서요. 잡초도 뽑고 물도 주고 내려왔습니다. 예, 행복한 가족들과의 시간, 그런 시간 되셨겠네요. 이제 또 맛있는 저녁 식사 같이 하셔야죠. 한명훈 씨, 경북 봉화에 있는 처제네 사과밭에 놀러왔습니다. 바깥 온도가 35도가 넘지만 사과밭 원두막에서 듣는 음악이 잠시나마 더위를 잊게 합니다. 아유, 얼마나 더우시겠어요. 그래도 좋은 시간 보내고 오시고요. 사과밭 원두막 그냥 이렇게 상상해보는데 이곳에서 편안한 노래들이 흐릅니다. 김계홍 씨가 신청하신 함현숙 바람이 되신 이어, 그리고 8009번으로 청해주신 한경의 타인의 계절 띄워드립니다.

준님 그리고 8887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였어요.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일요일 오후 함께하고 계십니다. 3970번으로 주신 사연인데 몸이 안 좋아서 좀 풀려고 목욕 가서 물폭포를 맞고 나니까 몸이 좀 풀리더라고요. 그런데 땀을 흘리고

0: 물만 좀 끼얹자.
1: 그렇게 하세요. 4330번으로 주신 사연입니다. 오늘도 사무실에 나가셨네요. 휴일이지만 에어컨 시원한 사무실 나왔어요. 근데요, 상가 앞에 박스가 쌓였길래 테이프 제거하고 펴놨어요. 페이지 모으시는 분들 가져가시라고요. 이거 서서 그거 좀 했더니 땀이 줄줄 흘러요. 아유, 얼마나 힘드셨어요. 더워서 힘든 거죠, 이거. 누군가를 위해서 배려하는 이런 마음들. 이건 뭐 따뜻함을 넘어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 같습니다. 4330님, 참 좋으신 분이네요. 그렇죠? 윤정민 씨, 등산 와서 한강 풍경으로 해먹을 치고 누워있어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오늘따라 음악도 너무 좋고요. 야, 정말 부럽네요. 지금 윤정민 씨의 이 순간들, 아, 정말 많이 행복하실 것 같아요. 마침 1292번으로 신청하신 노래 띄워드립니다. 조동진 씨의 노래예요. 행복한 사람.

0: 잘 놀고 잘 자란 닭으로 만든 치킨. 동물복지 자담 자담 치킨.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올품.
2: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집으로 갈 시간.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잠시 후 출발합니다.
3: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죠. 이문세 씨의 그대와 영원히였습니다. 정식품 오리지널 두유, 배지밀에서 나온 고단백 두유, 젊은 감각 예술의 혼, 대한민국 대표 악기 브랜드 데임에서 통기타, 짜지 않고 비리지 않은 한춘상 일미간장게장에서 간장게장 세트, 바다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독일에서 먹던 빵맛 그대로 브로트아트에서 빵과 쿠키 교환권, 전국 꽃배달 서비스 한국플라워넷에서 예쁜 꽃바구니 또는 공기정화식물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말숙 씨는 병실에서 듣고 계시다고요? 환자로 누워있으니 우울했었는데 그래도 CBS 라디오 덕분에 적적하지 않습니다 라는 글을 주셨어요. 아프신 분들 많이 계신데요. 모두 건강해지시길 바라면서 가요 속으로 오늘 끝곡 준비합니다. 김성윤 씨의 신청곡이에요. 박미경 2부의 경고. 이 노래 전주에 들어보면 막 그늘진 시원한 정글의 모습이 있는데 2부의 경고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좋은 저녁 시간 보내세요. 박승호.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대한민국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0: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1: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0: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레모네이드를 완성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마지막에 한 꼬집 넣는 소금에 있을 수도 있고 컵 들고 얼음 자그락거려가며 먹는 데 있기도 할 것이고 그리고 컵가에 끼워 놓는 레몬 한 조각에도 있죠. 그저 시원상큼하라고 앞뒤 없이 들이켜도 그만이지만 레모네이드를 완성하는 한 끗의 차이를 챙겨보는 것도 맛. 내일 월요일이면 달라질 속도감을 달래는 차원에서 뭔가 하나 천천히 음미해보겠다는 이 마음도 레모네이드를 완성할 수 있겠네요.

앤디 윌리엄스 해피 하트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셨어요. 레모네이드와 관련된 유명한 격언이 하나 있죠. 삶이 나에게 레몬을 주면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 이 격언에서 레몬은 삶이 주는 시큼한 시련을 의미해요. 그걸 슬퍼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오히려 레모네이드를 만들어 먹는 기회로 삼아라 라는 거죠. 전화위복의 의미라고 할까요? 레모네이드를 마실 때마다 사실 떠올리곤 하는데 그래서 더 음미하면서 마셔요. 컵에 가득 찬 얼음, 컵가에 끼워놓는 레몬, 그리고 그 위에 띄우는 애플민트 한 입까지 시큼털털한 인생을 새콤달콤 근사하게 만드는 아주 작은 애정과 노력들 같아서 진짜 좋습니다. 레모네이드를 완성하는 건 여러 가지일 수 있는데요. 레모네이드를 시작하는 건 레몬으로 뭐라도 만들어 봐야겠다는 환하고 긍정적인 마음, 이거 같아요. 8월 2일 일요일입니다.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3: 슈가버블,
2: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5: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4: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6: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7: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 상부, 위 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5: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이 노래는 3857님께 전해드렸습니다. 하루 종일 집콕에 뒹굴뒹굴에 또 이것저것 군것질에 결정적인 건 세수도 안 하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다가 앞산 둘레길로 나왔습니다. 오늘은 퇴근길 아니고요. 편하게 듣는 둘레길 음악이 되겠습니다. 4325님이세요. 오늘 일요일인데 일요일은 편안하고 평화롭게 지내는 게 모든 이의 목표일 거예요. 그런 점에서 4325님은 오늘의 목표를 이루셨네요. 편안하고 평화롭게. 둘레길 저녁 스케치와 같이 가시죠. 자, 저녁 스케치 오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물정 9390. 짧은 문자는 50원이고요.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레인보우로 오셔도 됩니다. 최준영님 청해 주신 노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브리트니 스피어스, Oops, I Did It Again 듣고요. 조밀리아의 슈퍼스타, 백스트리트 보이즈입니다. Everybody.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0: 배우고 싶고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입니다.
1: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부드란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정유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 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2: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3: 여행. 파라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라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라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4: 인생 2막, 새로운 직업을 개척해서 우리 부부 말도 못하게 바빠졌는데요. 다행히 24시간 같이 붙어있어도 안 싸우고 동지애로 서로를 격려하며 자영업에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서 전단지 잘 받아주신 용인 역북동 주민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7704님이신데 받으신 전단지 주민 여러분 잘 봐주시고요. 제가 뭐 하는 자영업인지는 잘 모르는데 많이 왕래해 주시고 구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7704님 부부 인생 2막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응원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청해 주신 노래 준비했어요. 바네사 윌리엄스의 Save the Best for Last 들으면서 2부로 가겠습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0: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5: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6: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혀.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혀.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혀. 하루 5분 쉽게
8: 쓱딱 꽂혀.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꽂혀.
7: 메디힐 토너 패드.
9: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8: 집에서 홈픽해.
7: 홈픽.
9: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8: 지금 홈픽해.
7: 홈픽.
8: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7: 홈픽.
8: 홈픽.
10: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11: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3: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이 노래는 1400님께서 청해 주셨습니다. 용신님 목소리를 이 시간에 들으니까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네요. 저는 저녁 산책하면서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수지님이시고요. 스위미님은 저스를 들으면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일상으로 복귀하는 생각하면서 오고 있어요.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라는 닉네임으로 오늘 노래 많이 나오네요. 네, 주말이니까요. 새로운 한 주가 기대되는 시간입니다. 모두 일요일 저녁 행복하세요 하고 주셨습니다. 저모는 일요일 저녁에는 사실 내일이 월요일이라니 급 우울해지기 쉬운데 주연님 나눠주신 인사의 힘으로 새로운 한 주가 기대된다는 이 말로 캐치님들 모두 긍정 모드로 방향을 트시기를 바랍니다. 아, 내일 기대된다. 이런 마음의 방향을 좀 틀어볼까요? 저희는 또 한 시간 남아있습니다. 어떤 노래 들으면 좋을까요? 우물정 9390, 샵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문자로 레인보우로 오세요.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0: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3: 요즘 유산균 장부터 가-

0: 잘 놀고 잘 자란 닭으로 만든 치킨. 동물복지 자담 자담 치킨. 현대 큐밍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 큐밍. 청소기는 큐밍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 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베리 매닐로우 코파카바나 들으셨고요. 윤용수님께서 신청하신 세르지오 멘데스의 마스케나다 들으셨어요. 아, 이 노래에 대한 추억이 있으신 것 같은데 15년 전에 프랑스 지하철에서 넋을 잃고 이 노래를 듣다가 소매치기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셨는데 좋은 추억은 아니네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해 주신 걸로 봐서 그때의 이 모든 기억들은 다 좋은 것으로 덮어버리셨나 봅니다. 그죠? 산타나의 오예 꼬모바 들으셨어요. 세 곡.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함께하고 있습니다. 블루맨님이신데요. 여름이 다 간 줄 알았어요. 여기는 독일입니다. 다시 37도까지 올라가는 독일의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달 후면 한국에 갑니다. 9월이잖아요. 한 달 후에. 우리나라도 좀 시원해지겠죠? 질 거예요. 올여름 유럽이 특히나 더워서 난리라고 하는데 한국에서의 가을을 기대하면서 독일의 여름도 잘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0407님 청해 주신 머라이어 캐리의 히어로 준비하고 있고요. 2234님과 함께 듣겠습니다. 셀린 디온, Because You Loved Me.

마말레이드 Reflections of My Life 7024님께 전해드렸고요. Badfinger, Carry Until Tomorrow 들으셨어요. 이 연희님이신데요. 저는 도시녀로 살다가 농촌 아줌마가 된 지 10년이 돼갑니다. 외진 곳으로 가면 뱀 나올까 봐 음악을 최대로 크게 틀고 다닙니다. 음악이 있어서 덜 무섭습니다. 근데 뱀이 음악을 무서워하나요? 전 잘 모르겠어요. 저는 동네에서 뱀을 두 번 정도 본 적이 있거든요. 뱀이 출몰하면 지그재그로 뛰어야 한다고 그렇게 이웃 주민이 얘기해서 제가 연습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뱀을 만나면 조용히 뒷걸음질을 치면서 멀어지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돌멩이나 막대기로 자극하지 말고 또 음악 너무 크게 틀고 무서워하라고 막 갖다 대면 안 된대요. 그냥 조용히 뒷걸음질 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가는 길에 음악이 있어서 덜 무서웠으면 좋겠네요. 8452님은 저희 신랑이 지금 라디오 잘 듣고 있습니다. 차 안에서 둘이 함께 듣고 있는데 참고로 제 신랑도 이름이 김용신이에요. 이름이 같아요 라고. 저랑 이름 같은 분이 드물게 있긴 한데 성까지 같은 분은 처음이고요. 근데 남자분이시군요. 어쨌든 너무나 반갑습니다. 러브의 Still the Show 이 노래 준비했는데 좋아하실지요? 메이비님께서 신청하신 노래 이어서 앤마리입니다. 2002.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4: 영월이래요.
3: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4: 영월이래요.
3: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4: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3: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5: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6: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5: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6: 경리나라.
7: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8: 네.
7: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8: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7: 맥스 안 터져요.
9: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7: 맥스 안 터져요.
10: 관절 연골이 걱정이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위제로 소파 불량 제로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위제로
1: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이영약품.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에 이어서 행복으로 가는 라디오 잠시 후 이어지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도 함께해 주세요.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친정 갔다가 집에 가는 중이에요. 오늘 택시로 이동해서 용신님 라디오 못 듣나 했는데 택시에서 흘러나오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2704님 기사님 감사해요. 오늘 끝곡은 나이도의 땡큐. 이지연 PD, 노경아 작가, 저는 김용신이었고요. 우리는 오늘도 잘 살았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잘.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DJ 김현주입니다. 오늘 낮에 공원을 이렇게 걷다가 비둘기떼가 막 모여있는데 한때는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이었잖아요. 근데 언제부터 저렇게 유해동물로 구박을 받게 됐나? 왜 사람 많은 공원이나 광장에 가면은 이 모의금지 현수막이 펄럭이잖아요. 어김없이 거기도 있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실제 모의를 주면은 최대 10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써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가로수 밑둥이나 화단만 봐도 목마를까 싶어서 물을 뿌려주는 게 사람의 도리인데, 아이고 참 봐도 못 본 척해야 하는 요즘 비둘기들, 참 때를 잘못 타고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마로니의 칵테일 사랑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마로니의 공원에서 이제 막 칵테일 사랑 같은 이런 음악 들으며 비둘기가 막 날아다니면 걔들이랑 같이 막 뛰고 그랬던 게 불과 꽤 됐네요. 그랬던 기억이 진짜 최근엔 거의 그런 일이 없죠. 마로니의 공원에도 비둘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사실 갈매기한테 새우맛 과자를 주는 것처럼 예전에 비둘기한테 뭐 주는 거 정말 흔한 일이었잖아요. 데이트하는 연인들은 물론이고 뭐 아이랑 같이 공원에 갔다가 비둘기 떼들이 있으면 카메라 들이밀면서 막 이렇게 비둘기에 둘러싸인 아이를 사진 찍고 그랬잖아요. 근데 평화의 상징이던 비둘기가 어느 순간 유해 조류로 변해버렸습니다. 참 마술사 모자 안에서 튀어나오는 흰색 비둘기를 보고 얼마나 신기하면서 멋지고 예쁜 새였어요. 근데 이게 이제 개체수가 너무 늘어나고 또 비둘기의 배설물로 인한 어떤 위생 문제 아니면 뭐 질병 전파 뭐 아무튼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혐오 조류, 유해 조류가 되어버렸습니다.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현상 수배범처럼 모의 금지 유해동물로 낙인 찍힌 비둘기를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낮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듣고 싶은 음악, 전하고 싶은 사연 있으시면 샵 9390 50분의 예금이 부과되고 긴 글은 100원, 레인보우 게시판에 무료로 글 남기세요.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4: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5: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4: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5: 왕타 칫솔
4: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6: 시원해.
7: 관절 연골이 걱정.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4: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6: 요즘 유산균 장부터

영신님, 성현님의 전해주신 클론 쿵따리 샤바라 좋습니다. 또 7674번으로 좋은 선곡 오늘도 부탁한다고 고맙습니다. 박PD님 잘 부탁드립니다. 손현희 이름 없는 새 청해주셔서 함께 들었어요. 아, 4932번으로 아시안게임이랑 올림픽 개막식 때 수천 마리 비둘기를 방사한 탓이라고 들었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예, 개체수가 갑자기 늘어난 거. 그래, 진짜 그때만 해도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었잖아요. 또 4163번으로 저희 집 앞에도 비둘기가 진짜 많아요. 근데 비둘기는 사람을 안 무서워하는데 이젠 사람이 그들을 무서워하면서 피해 다니고 있죠. 그 또한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 대우님, 또 연희님이 전해 주신 곡인데 어느새 이 노래를 좋습니다. 이문세 가을이 오면.

제게도 사랑이 찾아올까요? 제 옆에서 저만 바라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하고 8898번으로 사랑은 리쌍과 정인이 함께한 노래를 청해 주셨는데 와야죠. 올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앉아만 계시면 안 되죠. 기회를 만드셔야죠. 뭐 친구분들도 만나고 여러 사람과 함께하는 자리도 가고 하면서 기회를 좀 만드셔야 하지 않을까? 예, 준호님도 청해 주신 곡, 또 심상덕님, 홍은경님, 산울님의 산할아버지 청해 주셔서 즐겁게 들었고요. 또

김정민님, 차마 직장을 그만두지 못하겠으니 노래라도 들어보죠 하고 장미여관 퇴근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출근하겠습니다. 또 연희님이 내일부터는 가을 날씨래요. 깜짝 놀랐어요. 에? 그랬더니 그런 소리를 빨리 듣고 싶다고. 앞으로 다 세우면 입춥니다. 가을이 오면 이문세 노래 들었고요. 이어지는 곡은 두홍님, 양재수님 청해 주신 곡입니다. 여운, 홀로 된 사랑.

0: 바위에 부딪히는 파도의 모습을 상상만 해도 시원하네요. 김원중 바위섬, 영애님, 도현동님 청해 주셨고, 태연 들리나요, 신재창님 1928번으로 또 여운 홀로된 사랑 함께 하셨어요. 시원한 가을이 그리운 하루였어요. 그쵸? 0883번으로 다음 주 한 주는 근데 더 각오해야 될 것 같아요. 마음 같아서는 여름 겨울이 한 달씩만, 그리고 봄 가을이 다섯 달씩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정반대잖아요. 그쵸? 이제 뭐 여름 겨울이 거의 한 네다섯 달에서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니 괴롭지만 어쩌겠습니까. 오늘도 음악으로 10시까지 함께합니다.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0: 축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파로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로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6: 쇼리 실라!

CBS 음악 FM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함께하고 계시고요. 7436번으로 여름옷 정리하고 가을옷을 DP하는 상가에 알바를 다녀왔는데요. 계절 바뀔 때마다 불러주시는 사장님이 너무 감사해서요. 헌데 완성해놓고 나니 가을이 멀지 않은 기분이 들어요. 정말 그렇기도 하네요. 이런 백화점, 옷집이 가장 계절을 빨리 느끼는 것 같아요. 9331번으로 글을 주셨는데 가게 에어컨이 고장나서 AS센터에 전화를 했더니 8월 중순에나 올 수 있대요. 아이고 세상에, 어떡하면 좋아요. 가게인데. 본의 아니게 강제 휴가를 고민해야겠습니다. 그렇네요, 진짜. 집에 사람은 어떻게든 견디보겠지만 가게는 손님들이 오니까 안 되잖아요. 힘내시고 어떻게 고민을 좀 해보셔야겠습니다. 청해주신 안치환, 장필순의 노래 우리가 어느 별에서 일부 끝곡으로 전해드릴게요. 2부도 계속 함께 걸어요.

0: 이체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1: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서머네드피아.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5: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6: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7: 메디힐 토너 패드.
9: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8: 집에서 홈픽해.
7: 홈픽.
9: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8: 지금 홈픽해.
7: 홈픽.
8: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7: 홈픽.
8: 홈픽.
10: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11: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3: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어두운 불빛 아래 촛불 하나.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센서 등이 켜지는 속도보다 찌개 끓는 냄새나 가족들의 밝은 인사가 먼저 반겨주면 참 좋겠어요. 또 현관문이 닫히기 전에 은은한 거실 불빛 사이로 귀에 익은 가요가 흘러나오면 참 행복할 것 같죠? 오늘도 저녁 8시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입니다. 함께

현주님, 돼지고기 숭덩숭덩 썰어 넣은 비지찌개가 먹고 싶다는 남편으로 인해 삼복도의 여자는 무슨 죄로 불 앞에 서 있으란 말인가요? 열불이 나서 노래 한 곡 청합니다 하고 4140번으로 여름, 예, 징검다리의 노래였는데 그렇구나. 근데 사실 맛있죠. 거기다 신김치까지 더 숭덩숭덩 썰어 넣어보세요. 정말 맛있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제가 계속 남은 한 시간 음악으로 위로 드릴게요.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2: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2022 서울 어워드 우수 혁신 상품 선정.
1: 이젠 랜드가드 하자.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1: 영월이래요.
0: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1: 영월이래요.
0: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1: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0: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0: 지친날을 안아 브람스.
1: 지친날을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경복 취업이 잘 되는
3: 경복
2: 잠재력을 전문가로
3: 경복
2: 4호선 캠퍼스
4: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3: 경복대학교
5: Good Music Station CBS FM

me, man. One of them.

이지연님 청해 주신 김정호 하얀 나비, 장원성님도 잘 들으셨어요? 더 포지션의 썸머타임, 신랑도 아이들도 외출하고 없는 주말 저녁, 이 시간 완전 행복한 마음으로 옷장 정리 시작합니다. 노동요로 괜찮았어요? 예. 그래, 원준이 사랑은 유리 같은 것. 우리 집 고등학생 아이는요, 초저녁부터 잠을 자고, 저 아이를 몇 시에 깨워야 할까? 애가 자고 있으니 일단 조용해서 좋네요. 2일 이상. 그럼 더 자게 두죠, 뭐. 근데 또 새벽같이 일어나서, 아유, 고등학생인데 새벽인들, 밤인들, 뭐, 대낮인들 할 일이 없겠으니까 혼자 할 일이 진짜 많죠. 남편은 중학교 동창들이랑 휴가를 떠났어요. 겉으로 서운한 척 했지만 정말 해방이라 행복합니다. 저 올여름 휴가가 가장 행복하다는 거, 이 시간이라는 거 비밀로 해주시고 노래 한 곡 틀어주실래요? 6668번으로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하죠. 임병수입니다. 아이스크림 사랑.

왜 그래? 김현철의 노래 0306번으로 성민님도 청해 주셨고 이선희 2년 윤우영님 5325-8202번으로 청해 주셨고 김시영님이 신해철님의 하숙생은 처음 듣는데 와 멋지다요 그러셨어요. 멋졌어요. 고맙습니다. 우리 승진님이 듣기 모드로 있다가 옛 생각이 많이 나는 곡들이 나와서 너무 행복해 참여합니다. 그러셨어요. 하숙생은 아버지가 참 좋아하시던 곡이었다고. 예, 하숙생은 예전에 최희준 선생님이 부르셨을 때도 그렇고 또 신해철님이 불렀을 때도 그렇고 거부감이 없는 것 같아요. 옛 노래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리고 임병수 아이스크림 사랑 이렇게 네 곡의 음악 이어들으셨어요. 근데 휴가철이 언제 끝날까요? 부산에서 택시 하는데요. 가는 곳마다 밀리고 막혀서요. 달리는 시간보다 멈춰있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서 손님들께도 미안해요. 그러시구나. 5910번으로. 그런데 또 휴가철이기 때문에 손님들이 그렇게 많으시기도 할 텐데. 그쵸? 아이고 애쓰시네요. 3969번으로 시댁이랑

친정에 밑반찬 배달하고 가는데요. 다들 연세가 있으셔서 끼니 챙기는 일을 힘들어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정말 착한 따님, 아름다운 며느님이십니다. 청해주신 곡 준비했어요. 들려드릴게요. 들국합니다. 매일 그대와.

0: 눈물로 쓴 편지가 아니라 전 오늘 눈물로 다림질을 했습니다. 아니, 지하 의류상가에서 하루 종일 스팀 다리미질을 했는데요. 얼마나 땀이 흐르는지, 땀인지 눈물인지 입맛도 없고 밥 대신 물만 한 3리터 이상 마신 것 같아요. 4099번으로 그러셨군요. 고생하셨습니다. 물을 많이 드신 건 참 잘한 일인데 이제 좀 보양식을 드셔야죠. 눈물로 쓴 편지 김세화의 노래 청해 주셨고 왕진님도 들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점숙님 수술 예,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또 9876번으로는 제주도 휴가 가시는데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예, 비행기 거북이의 노래였고요. 김용성님이 들국화의 매일 그대와 들으면서 서로 좋아하는 사람끼리도 놓치고 삐치고 하는 일이 있지요. 근데 그게 살아가는 맛이잖아요.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그래서 매일 그대와 함께 있읍시다 했어요. 좋습니다. 김영성님 세 곡의 음악 함께 하셨어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 말씀드릴게요. 30년 전통을 이어받은 약과 전문 이음제과에서 명품 약과 6종 세트, 마이마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하얀 풍선처럼 밝은 피부 발롱블랑에서 선쿠션 멀티밤 세트, 스페인 청정 자연에서 키운 팜 팩토리에서 카놀리바 파미고 올리브오일 세트, 의료기기 전문기업 바이메드에서 나디 해피바디 조격기입니다.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절스!

0: 세종사이버대학교. 직장인 주부 등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3: 행복하게 걷고 계신가요? 잠시 후 조금 더 깊어진 밤 10시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에가 이어집니다.
4: 오, 오늘 쉬는 날이지만 에어컨 빵빵한 사무실에서 일하고 들어가서요. 괜찮아요. 일한 것도. 아까 저도 박상환 PD랑 이렇게 에어컨이 워낙 많이 있다 보니까 일하는 것도 괜찮다고, 여름도 견딜만하다고 그랬는데 그랬군요. 0560번으로. 또 우리 전혜경님한테는 위로곡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보청기를 하고 계셨는데 글쎄 화장실 변기 속으로 쏙 빠졌대요. 어머니도 속상해하시고 저도 그렇고 위로곡이 필요합니다. 아이고 참, 또 새로 하셔야겠네요. 푸른 하늘의 노래 사랑 그대로의 사랑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상원, 구성의 김문숙, 전 김현주였고요. 내일도 함께 걸어요 우리.

내가 당신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당신은 알지 못합니다. 이른 아침 감은 눈을 억지스레 떠야 하는 피곤한 마음 속에도 나른함 속에 파묻힌 채 허덕이는 오후에 앳된 심정 속에도 당신의 그 사랑스러운 모습은 담겨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당신은 알지 못합니다. 층층 계단을 오르내리며 느껴지는 정리할 수 없는 감정의 물결 속에도 10년이 훨씬 넘은, 그래서 이제는 삐걱대기까지 하는 낡은 피아노, 그 앞에서 지친 목소리로 노래를 하는 내 눈 속에도 당신의 그 사랑스러운 마음은 담겨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당신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당신도 느낄 수 있겠죠. 내가 당신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당신도 느낄 수 있겠죠. 비록 그날이 우리가 이 말을 만든 채 입맞춤을 나누는 아름다운 날이 아닌 서로 다른 것을 바라보며 잊혀져가게 될 각자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는 그런 슬픈 날이라 하더라도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천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AI가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한여름 나무 아래서 쉬다 보면 분명 처음에는 그늘 속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 햇볕이 발끝까지 밀려와 있습니다. 해가 움직이는 동안 나무 그림자도 방향과 길이를 바꾸기 때문이죠. 그럴 때 그늘에 좀 더 머물고 싶다면 우리가 자리를 조금씩 옮기는 수밖에 없어요. 편안했던 자리에서 한뼘 비켜나는 것만으로도 다시 시원해질 수 있다는 것. 여기에 그렇게 큰 용기가 필요한 건 아니겠죠. 그저 주위의 변화를 잠시 살피고 그늘이 있는 쪽으로 조금만 움직이면 될 일입니다. 다가오는 새로운 한 주에도 딱 그 정도의 애씀만 보태기

8월 2일 일요일 밤 꿈과 음악 사이의 첫 곡이었습니다. 박정현의 늘 푸른 전해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허윤입니다. 나무 그늘은 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죠. 시간에 따라서 방향도 길이도 계속 달라지는데요. 그런 변화를 조금 눈치채기만 해도 충분히 뜨거운 볕은 피할 수가 있는데 내일부터 다시 시작되는 우리의 일상에서도 지치기 전에 미리미리 작은 변화들을 잘 감지할 수 있기를 바라보네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좋습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들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조강.

0: 확보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시 미필 다림티센.
1: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한 알.
4: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한 알.
3: 자연한 알.
5: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령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그래, 그대와 함께라면 동물원에 널 사랑하겠어. 두곡 전해드렸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일부 함께하고 계세요. 덥긴 하지만 여름을 즐기기 위해 중고책방 가서 사고 싶었던 책도 사고 집으로 걸어가는 중입니다. 땀을 제법 흘렸지만 기분 좋게 하루 마무리합니다. 1971번으로 보내주셨어요. 중고책방에서 내가 원하는 책 만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뿌듯한 마음으로 가고 계시겠네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온 가족 다 잠들고 저만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방학 중인 아이들이 잘 생각이 없네요. 좀 자주면 안 되겠니? 제발. 1249번으로 보내주셨어요. 모두 방학을 누리고 싶은 거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더 오랫동안 누리고 싶은 거고, 엄마는 빨리 자야 내 방학을 누릴 수가 있으니까 참 쉽지 않네요. 오늘 하루도 애쓰셨습니다. 스윗데이 님도 아주 오랜만에 꿈음에 들렀어요. 마흔 넘어 늦게 찾아온 쌍둥이들 키우느라 라디오 들을 여유도 없었는데, 이제 초등 1학년이라 각자 방에서 꿀잠 자는 거 보고 차분하게 방송 듣습니다 하셨어요. 아, 고생 많으셨어요. 하나도 힘든데, 쌍둥이를 체력적으로 많이 힘드셨겠네요. 그래도 이제 초등학교도 들어가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신청곡 한곡더 보내드릴게요. 8329번으로 청해주신 박화요비의 그런 일은, 그리고 양파의 노래입니다. 알고 싶어요.

내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기획서가 있어서 노트북 앞에 앉아 벌써 3시간째 깜빡이는 커서만 노려보고 있습니다. 커피를 아무리 마셔도 졸음은 쏟아지고 집중력은 바닥인데 막막한 밤을 깨워줄 노동요가 간절합니다. 이 노래 들려주시면 번쩍 정신이 날것 같습니다. 진짜 얼른 잘 끝내시고 이 축제를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엄정화의 페스티벌 그리고 김종국의 사랑스러워 들려드렸어요. 화이팅이에요. 219번으로는 늘 똑같은 잔소리로 시작해서 밥잘 챙겨 먹으라는 말로 끝나는 엄마와의 통화를 마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매번 무뚝뚝하게 대답하고 끊는 제 자신이 못내 마음에 걸려 끊어진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게 되네요. 말로는 다 전하지 못한 미안함과 사랑을 가득 담아 엄마께 메시지라도 보내야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이렇게 목소리 들으면 이렇게 말로 전하는 게, 음성으로 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 진짜 속마음을 저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한테 전하시고 막상 전달해야 할 가족들에게 혹은 뭐 애인, 연인에게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마음을 저한테 전하듯이 부모님에게도 꼭 전하셨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걸어도 땀이 쭉쭉 흐르는 계절 오늘도 집에서 쉬면서 늦었지만 꿈은 듣습니다. 2037번으로 보내주셨고요. 오랜만에 차박 나와 바다에 낚싯대 던져놓고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9689님 음악하고 분위기가 너무 잘 어울리네요. 네, 규현의 노래 준비했어요. 7년간의 사랑.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관저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쇼리 실라!

0: 고집 중.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올바른 품질하면
6: 올품,
5: 올품하면
6: 올바른 품질.
5: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6: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5: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6: 올바른 품질.
7: 꿈과 음악 사이의 일부 끝곡입니다. 내래 기억을 걷는 시간 전해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0: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메디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2: 홈픽.
1: 홈픽.
3: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4: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6: 휴레기.

0: 지금 자연인
1: 전라남도 고흥 앞바다의 작은 섬 우도에서 들려오는 꾀꼬리입니다. 꾀꼬리는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대표적인 여름철새인데요. 번식기가 되면 수컷은 높은 나뭇가지 끝에 올라 맑고 힘찬 노래를 반복합니다. 이 노래는 여기가 내 영역이다, 그리고 나는 건강한 배우자다 라는 신호입니다. 꾀꼬리는 대부분 숲의 가장 높은 수관에서 생활합니다. 짙은 잎 사이에 몸을 숨기고 있어 모습을 드러내는 일은 드뭅니다. 우도에서 들은 꾀꼬리의 노래는 보이지 않는 숲의 주인공이 보내는 여름의 첫 인사였습니다. 자연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절을 가장 먼저 노래하고 있습니다.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휴가 날짜 잡으려고 했는데 바이어가 한국 출장 온다고 해서 아직도 보류하고 있습니다. 저 휴가 갈 수 있겠죠? 박기훈님. 약간 이 노래와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항상 엔진을 켜둘게. 항상 대기하고 있을게. 당신이 언제 올지 모르니. 아, 그러게요. 빨리 날짜가 잘 잡혀서 일정도 잘 마무리 짓고 휴가도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네요. 델리 스파이스의 노래였어요. 항상 엔진을 켜둘게. 꿈과 음악 사이에 이 부문을 열어봤습니다.

0: 프로.
1: 보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3: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4: 전일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5: 현대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Good Music Station CBS FM

박완규 천년의 사랑, 그 전에 들으신 노래 K2 그녀의 연인에게 였습니다. 952번으로 보내셨네요. 부모님이 옥수수를 정말 산만큼 보내셔서 부모님 찬스로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아는 동생, 옆집, 아랫집 모두에게 부모님 대신 제가 잔뜩 감사 인사를 받은 하루였네요. 땀 흘려 정성껏 키운 옥수수라 너무나 맛나답니다. 그러셨구나. 또 자식들 생각하면 늘 넉넉하게 보내주고 싶은 마음이시겠지만 또 유독 손이 크신 어르신들이 계시죠. 산만큼 받으셨어요. 얼마나 힘들게 지으신 농사였을까요. 네, 사랑으로 큰 옥수수 모두 맛있게 잘 드시고 또 부모님도 건강하시기를 바랄게요. 8864번으로는 괜히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가라앉는 것 같아서 이밤중에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가구를 닦고 창틀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쓸고 닦으며 땀 흘리다 보니 머릿속을 복잡하게 하던 고민들도 맑게 정돈되는 것 같네요. 깨끗해진 방 안에 향기로운 디퓨저를 켜두고 이 노래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서지원, 또 다른 시작.

시가 있는 일요일 8월의 시 오세영. 8월은 오르는 길을 멈추고 한 번쯤 돌아가는 길을 생각하게 만드는 달이다. 피는 꽃이 지는 꽃을 만나듯, 가는 파도가 오는 파도를 만나듯, 인생이란 가는 것이 또한 오는 것. 풀섭에 산나리 초록꽃이 한창인데 세상은 온통 초록으로 법석이는데, 8월은 정상에 오르기 전 한 번쯤 녹음에 지쳐 단풍이 드는 가을산을 생각하는 달이다.

0: 8월은 여름의 한가운데지만 시인은 벌써 가을을 생각하고 있네요. 세상은 온통 초록이고 꽃도 한창인데 잠시 걸음을 멈춰보자고 말합니다. 피는 꽃 옆에 지는 꽃이 있고 오는 파도 뒤에 가는 파도가 있다면서 지금까지 잘 걸어왔는지 또 앞으로도 이 길로 갈 건지 살펴보자고 얘기하네요. 네, 아직 8월 가을을 얘기하기엔 좀 이른 감이 있지만 그래도 다음 달이 9월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남은 여름을 차분히 건너가는 것도 좋겠네요. 시가 있는 일요일 오세영 시인의 8월의 시 읽어드렸어요. 이어서 들으신 노래 아이유의 음성이었습니다. 여름밤의 꿈.
1: 별이 쏟아져 하늘 바다로, 바람 불어 내 마음도 나부껴

쿨의 운명, REF의 이별 공식이었습니다. 0485번으로 청해 주셨나요? 덥고 습한 여름 날씨에 에어컨 장시간 사용으로 입맛도 없고 수면도 불안정한 요즘 저를 여름 내내 지켜주는 4대장이 있습니다. 토마토를 시작으로 체리를 거쳐 복숭아와 자두까지 그냥도 좋고 샐러드로도 만나서 여름을 잘 이기게 해주는 고마운 것들입니다. 산청바라기님, 군침 도네요. 상큼한 과일들이 참 많아서 고마운 여름이기도 해요. 이 과일마저 없었다면 참 더 힘들게 이 계절을 보냈을 것 같습니다. 6793번으로는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다이어리를 바꾸는데요. 새로 산 다이어리를 펼치고 펜을 쥔 채 어떤 말로 시작할지 한참을 망설였답니다. 거창한 다짐 대신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냈다. 이런 소박한 한 줄을 적어 내려가는데 마음이 단단해지네요. 문득 김광진 씨의 목소리가 듣고 싶어 신청해 봅니다 하셨어요. 와, 이 노래도 오랜만이네요. 김광진의 잘 지내나요.

0: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1: 영월이래요.
0: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1: 영월이래요.
0: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1: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0: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사이버대학교.
2: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여행.
3: 꿈과 음악 사이의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검정치마의 노래 할리우드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한 2시간 오늘도 행복했어요. 허윤희였습니다.

0: AI가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지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하우징.
6: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7: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8: 리메이드 서울.
9: 카티 프로 시!

0: 프로. 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심의필 다림티센.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2: 경리.

0: CBS FM
1: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곳은 점원이 자리에 없는 무인가게로 운영되고요. 선곡표는 홈페이지와 레인보우 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곡도 남겨주실 수 있는데요. 잘 적어두었다가 무심결에 하고 틀어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이고요.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음악들을 함께 듣겠습니다.

0: side.
1: 음반가게는 점원이 자리에 없지만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음악을 고르고 조용히 같이 듣고 있어요. 제가 바로 여기 이곳에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럼 계속해서 점원이 준비한 좋은 음악들을 함께 들어보시죠.

한밤의 음반가게 이제 문을 닫습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0: CBS FM
1: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2: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4: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예전엔 휴가라고 하면 일단 떠나서 가능한 많은 걸 채우고 오는 거였다면 요즘 휴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요즘은 쉼이 대세가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올여름 주목받는 여행 키워드는 바로 콰이어트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조용한 휴식 정도가 될까요? 하루 종일 울리는 알림, 넘치는 볼거리와 자극에 지친 탓인지 여행만큼은 아무런 자극 없이 조용히 쉬고 싶다는 분들이 늘고 있다네요. 한적한 곳에 콕 박혀서 조용히 머물거나 전자기기 사용을 최소화하는 대신 두 눈에 담고 온몸으로 느끼며 온전히 즐기는 경험. 가장 뜨거운 계절을 지날 고요하지만 단단한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멀리 떠나지 않아도 좋아요. 오늘 하루 쉬어가시면서 바쁨과 조급함은 덜어내고 여유를 채워보시죠. 최강희의 영화음악 주일 첫 곡은요, 보이 인 더 풀 중에서 에뛰드 물갈키입니다.

0: 만나야 될 사람은 반드시 만난다고 들었어요.
1: 끝내 어긋나는 만남도 있어요.
2: 누군가를 열심히 사랑하면 이룰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3: 그런 건 아마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발명되지 못할 거예요.
2: 태워다 줘서 고마워요. 라면 먹을래요?
4: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헤어지자.
5: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6: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7: 우리를 울고 웃게 했던 영화들, 그 많은 사랑 얘기들 기억하세요? 저 최강희가 영화로 사랑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저랑 같이 배워봐요. 사랑. 다들 어렵잖아요. 다들 모르잖아요. 유튜브 채널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사랑 같이 배워볼까요? 기다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오늘은 캐나다 출신의 세계적인 작곡가죠. 데이빗 포스터의 작품 두 곡 이어 들려 드렸습니다. 세이트 엘모의 열정 중에서 러브 테마, 앞서 들은 곡은 나의 성공의 비밀 중에서 워터 파운틴이었습니다. 나의 성공의 비밀, 마이클 제이 폭스 주연의 영화였죠. 뉴욕의 말단 사원인 마이클이 출세를 위해 분주하게 뛰어다닐 때 그때 경쾌하게 흐르던 곡이었어요. 여러분, 주일 어떻게

멀리 떠나지 않아도 오늘 하루 잘 쉬고 계신가요? 저는 오프닝 보면서 저 요번에 휴가 그냥 어디 가세요 할 때 그냥 집에서 온전히 쉬려고요 하시는 분을 봤거든요. 그래서 아깝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 또한 휴가가 생긴다면 일단 안 쉬고 싶고, 만약에 휴가가 생긴다면 그냥 완전히 그냥 뒹그르르 침대에서 그러고 싶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현대 사회인들이 느끼는 게 다 비슷비슷한가 봐요. 우리 다 연결돼 있나 봐요, 여러분. 그쵸? 와, 예전에는 몰디브 같은 데 보면 신혼여행지로 많이 가잖아요. 가면 어린 때는 다 놀았는데 10시네 막 이런 촬영으로 몰디브 간 적 있거든요. 다 놀았는데 10시네 이제 뭐하지? 이랬었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노는 게 좋았고 안 노는 시간이 무지 아까웠었는데, 정말 와, 우리가 이렇게 쉬지 못하고 살고 있다니. 여러분 안 됩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신께서 하루 반드시 쉬라고 준 날. 네, 여러분 진짜 이러다 큰일 나요. 네, 하루씩은 주일이 아니더라도 꼭 쉼을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더 얘기해보자면, 저희 아빠가 약 사셨는데요, 약을 잘 안 줘주셨어요. 아프면 밥 먹으라고, 잠 잘 자라고 하셨었거든요. 아주 많이 아플 때만 약 줘주셨어요.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노래 듣겠습니다. 조지 클루니, 미셸 파이퍼 주연의 어른들의 연애, 어느 멋진 날 중에서 나탈리 머천드의 원파인데이, 이어서 에반게리온, 클레어가 부릅니다. Fly me to the moon.

두 곡 들으셨습니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2 중에서 실버의 웬뱀 쉥얼링, 앞서 들은 곡은 꽃마중님 신청곡이었어요. 딸아이가 열심히 알바해서 번 돈으로 유럽 여행을 떠났어요. 유럽은 많이 덥다는데 걱정입니다. 러브 액츄얼리의 공항 오프닝에 흐르던 곡 비치보이스의 God Only Knows 청해봅니다. 저도 일주일 후에 공항으로 우리 딸 마중 나가서 꼭 안아주려고요 하셨습니다. 아이고, 사랑이 여기까지 뿜뿜 전해집니다. 네, 부모님은 더워서 딸 걱정하고 딸들은 더워서 부모님 걱정하고 네, 그렇게 되네요. 그쵸? 잔디님, 가끔은 너무 조용한 게 싫어서 볼륨을 더 높일 때가 있어요. 이 시간 고요한 집에 울리는 강희님 다정한 목소리, 좋은 영화 음악 참 좋네요 하셨습니다. 와, 너무 좋다. 고요한 주일도 좋고 크게 음악을 틀고 싶은 그 기분도 좋고. 와, 휴가철이라 많이 떠나고 또 오고 그러시네요. 3853님, 저 휴가 중 완도 다녀왔어요. 월요일부터 출근이라 오늘은 집에서 사부작사부작 일하는 중입니다. 아, 방학 숙제 하듯이 노동요는 강대에게 맡겨놓고 뭐든 즐겁게 해보려고요 하셨습니다. 충전이 잘 되신 것 같네요. 소나무님, 올여름 휴가는 가볍게 준비했어요. 시골 가서 옥수수 따서 맛있게 쪄먹고 참외도 따서 동네 계곡 가서 시원한 물놀이 한바탕 하고 오려고요. 월악산 계곡 들렸다가 어머니 계시는 고향으로 고고 하셨습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이번엔 뮤지컬 영화에서 골라봤어요. 영국의 전설 로비 윌리엄스의 삶과 음악을 담은 영화죠. 배러맨 중에서 포비든 로드, 이어서 위대한 쇼맨 중에서 잭 에프론과 젠다이아 콜맨이 부른 리라이트 더 스타즈, 공중 고개를 하며 사랑을 속삭이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요즘 열리라는 젠데이아도 너무 예뻤고요.

퍼펙트 데이즈 중에서 디 애니멀스, 하우스 오브 더 라이징 선, 그 전에 들으셨던 곡은 람보스리 중에서 빌 메들리, He ain't happy, he's my brother 였습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시 드림에서 프리미엄 동충하초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유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MC네마에서 영화 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 문화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네가 좋아. 네가 이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네가 좋을까? 근데 너는 나한테 왜 그럴까? 내 사랑은 왜 항상 어려울까? 사랑이 대체 뭘까? 사랑을 배울 순 없을까? 네가 좋아, 좋아 죽겠어. 안녕하세요. 최강희 영화음악 DJ 최강희입니다. 제가 사랑을 한번 배워보려고요. 영화로. 유튜브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우리 같이 배워봐요. 사랑.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최강희의 영화음악 끝곡입니다. 영화 과속 스캔들 중에서 홍민정의 아마도 그건 띄우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내일 만나요.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세계 최초

0: 마이바흐 브랜드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2: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1: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2: 그럼 몽젤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1: 헐, 몽젤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3: 잘 만들었다, 몽젤.
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엉덩이가 무겁다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공부나 일을 시작하면 끝장을 볼 때까지 장시간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표현이죠. 진득하게 앉아 자기 할 일을 해내는 모습을 보면 성실하고 또 집중력이 강한 그런 인상을 줍니다. 그런데 건강에선 이야기가 좀 달라져요. 아무리 효율을 높여주더라도 한 자리에 너무 오래 앉아 있으면 몸 곳곳에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앉아있으면 몸에 부담이 쌓이죠. 이때의 무거운 엉덩이는 건강의 최대적입니다. 일할 때는 눌러앉아서 집중력을 10분 발휘하되 중간중간 가볍게 털고 일어나세요. 집중할 땐 진득하게, 건강을 위해선 털털하게. 가끔은 스트레칭 한번 해줄 필요도 있고요. 좋은 성과와 건강은 균형을 지킬 때 더 오래 이어질 수 있습니다.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8월 2일 일요일 아침의 첫 곡은 마누엘 퐁세의 에스트렐리타, 작은 별. 조슈아 벨의 바이올린, 마이클 스타니 주연은 세인트 루크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엉덩이가 무겁다는 말. 끈기와 집념의 천사로 쓰일 때가 많죠. 한번 앉으면 끝장을 볼 때까지 자리를 지키는 사람. 주변에 한 병씩은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 앞에서는 이야기가 좀 달라요. 오래 앉아있는 것이 몸에는 꽤 큰 부담이 되죠. 집중할 땐 진득하게. 그렇지만 또 건강을 위해서는 가끔 가볍게 털고 일어나는 것. 언제 무겁고 언제 가벼워야 하는지 적절하게 나누는 게 좋은 성과. 그리고 또 건강을 동시에 지키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일요일 아침 오늘은 몸도 마음도 조금 가볍게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I have a dream. 보이소프라노 앤드류 존스턴의 음성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아당 CBS 영문으로 ADANG CBS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1590번 쓰시는 분이 사연 보내오셨는데요. 아들과 각각 책 보는데요. 엄마가 맨날 듣는 그 클래식 라디오 듣자. 그 덕에 에어팟을 통해 울려 퍼지던 정원님의 목소리와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이 지금은 저희 집 거실을 채웁니다. 이야, 너무 기특한데요. 이게 정말 그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 어머니 덕분에 또 이렇게 클래식 음악을 먼저 틀자라고 얘기하는 아들이 됐군요. 아유, 너무 보기 좋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프란츠 리스트의 위안, 콩솔라시옹 3번 디플랫 장조 보내드릴게요. 선우예관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프란츠 리스트의 위안 3번 콩솔라시옹 디플렛 장추 선우 예권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2999번님인데요. 정원씨 방송은 저에게 늘 행복이고 추억이 축복이에요. 따뜻하고 감동과 아련한 추억이 피어나는 순간순간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음악이 가진 힘이겠죠. 또 많은 분들이 아름다운 이야기들 보태주셔서 방송이 더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계속 함께해 주세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명동의 이른 아침을 기억한다. 아침 8시에서 9시 사이의 명동의 길과 고요와 고요 속에서 퍼지기 시작하는 소리와 햇빛을, 간혹 막 올려지고 있던 셔터와 비릿하고 알싸한 쇠냄새와 물미역 같던 명동의 공기를 기억한다. 이른 아침에 명동의 고요 속에 서면 간밤의 소란이 더 잘 느껴졌다. 간밤의 발소리가 더 생생하게 느껴졌다. 장소도 존재도 시간도 사라지고 난 뒤가 더 생생하다는 것을 경험했다. 아침 8시에서 9시 사이에 셔터를 올리고 장사 준비를 하는 부지런한 상인들이 있었다. 가게 앞에 뿌린 물이 마르기 시작하는 시간이 조금 지나면 지금은 없어진 서점이 문을 열었다. 학교로 올라가면서 책을 뒤적이곤 했다. 아직 시작하지 않은 명동의 시간 속에서 갓 나온 신간의 책장을 넘기고 있으면 막연하게 글을 쓰는 일은 아직 시작되지 않는 시간 속에서 책장 넘기는 소리 같은 것은 아닐까 하는 매혹이 생겼다. 그 매혹이 내게 글을 쓰고 싶다는 갈망을 더 크게 해주었던 것 같다. 내게 글을 쓴다는 것은 아직 시작되지 않은, 그러나 곧 시작될 것이라는 예감으로 가득 찬 속에 앉아있는 것이다. 예감만큼 강력한 시간이 있을까? 그 매혹과 갈망.

명동의 늦은 밤을 기억한다. 저녁 9시에서 10시 사이 명동에는 불빛 대신 어둠이 들어차고 마네킹들은 옷을 입은 채 어둠에 잠기고 쓰레기들이 가득 담긴 커다란 검은 비닐봉지들이 골목의 곳곳에 놓였다. 이 시간에 명동을 걷는 것을 좋아했다. 검은 비닐봉지 옆에 나란히 서보기도 하고 마네킹과 한동안 마주보기도 하고 큰 골목의 한복판에 서보기도 했다. 명동의 밤은 겁이 많은 내 발걸음을 자주 멈추게 하는 재주를 가지고 있었다. 명동의 어둠은 내려오지도 스미지도 않았다. 분명 와 있는데 어둠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어둠. 엷지도 지나지도 않은, 어둡지도 환하지도 않은 이상한 어둠을, 공포가 없는 어둠을 명동에서 보았다.

그 시절 이후 논리적으로는 잘 설명되지 않는 내 한계를 넘는 시간을 경험하게 될 때 명동의 어둠이 떠올랐고 명동의 그 어둠이 나를 위로하고 있다고도 느꼈다. 아침의 명동에서보다 한밤의 명동에서 자주 발걸음을 멈추었는데 그 순간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었다. 하늘도 컴컴했고 양쪽의 길들도 컴컴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들도 다시 어두워지는 시간. 거기 폐허의 이미지가 있었는데 삭막하거나 훼손된 것이 아니었다. 내가 나에게서 노여나는, 도시가 도시에게서 노여나는, 텅 비게 되어 비로소 텅 비는 여유, 원형 같은 것이 그 안에 있었다.

레스피기의 류트를 위한 고풍스러운 아리아와 무곡 제3모음곡 가운데 첫 번째 곡 이탈리아나를 클라우디오 시모네가 주연 이솔리스티 베네티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요. 시인 이원의 책 어슬렁과 기웃거림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낮의 도시와 밤의 도시는 참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죠. 사람으로 북적이고 환하고 시끄럽던 명동이

어둠에 잠기면 마네킹들은 옷을 입은 채 어둠 속에 서 있고 또 검은 쓰레기 비닐봉지들이 골목에 놓이는 풍경. 저자는 그 어둠을 무섭다거나 삭막하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나에게서 노연하는 텅 비게 되어 비로소 텅 비는 여유라고 표현했는데 그 문장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도시도 사람도 이렇게 환하게 활기를 띨 때만 좋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고요하게 비워지는 시간이 있어야 다시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거겠죠. 저자에게 명동의 이른 아침이 글을 쓰고 싶다는 갈망을 키워준 것처럼 도시의 그 고요한 틈 속에서 각자만의 무언가를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시는 어떤 곳인지 또 이야기 나눠보고 싶네요. 이어지는 곡은 백합처럼 하얀 White as Lilies 카운터테너 안드레아스 쇼울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백합처럼 하얀 안드레아스 숄 카운터 테너의 노래로 감상하셨습니다. 5399번님 사연인데요. 정원님 안녕하세요. 전 집에서 식사할 때 꼭 클래식을 들으면서 밥 먹어요. 우아하게 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요. 제가 식사를 좀 빨리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친구들과 밥을 먹을 때도 항상 1등을 하죠. 좀 느리게 하는 습관을 들이려고 생각하다가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밥을 먹은 적이 있는데 저도 모르게 많이 씹고 천천히 먹게 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전보다는 아주 많이 느려졌죠. 이래서 옛날 경양식 집에 가면 조용한 음악을 틀어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클래식 음악이 제 건강까지 챙겨주네요. 언제나 잘 듣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또 클래식 음악을 새로운 용도로 활용하셨네요. 식사 시간을 조금 늦추기 위한 장치로 식사하실 때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으셨다고 하는데 요 효과가 있나 봐요. 저는 또 의외로 식사할 때는 음악을 잘 듣지 않는 편이긴 한데요. 저도 음식을 좀 빨리 먹는 편이라서 얼른 먹고서 빨리 할 일 해야지 하는 쪽이어서 식사 시간을 늦추려고 노력하는데 한번 밥을 먹을 때도 음악을 틀어놔 봐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차이콥스키 교향곡 6번 비창 가운데 2악장 알레그로 콘 그라치아 듣겠습니다. 발레리 게르기에프가 주연하는 상트 페테르스부르크 기로프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시죠.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6번 비창 가운데 2악장 알레그로 콘 그라티아 발레리 게르기에프가 지휘하는 상트

키노프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9929번님 사연인데요. 날씨와 관계없이 마음이 평화로운 날에는 습기가 가득한 바람결에서도 맑고 신선한 숨냄새가 느껴집니다. 몇십 년째 듣고 있지만 제목도 모르는 클래식은 바람에 따라 일렁이는 보리밭처럼 가슴 속에서 춤을 춥니다. 이런 날에는 자신보다 주변을 깊이 느끼고 이해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유 참 글이 좋네요. 그래요. 이 날씨가 급급해서 내가 마음이 막 뭔가 짜증이 나고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오늘 이 9929번님 말씀 들으니까 다시 생각하게 돼요. 날씨와 관계없이 내 마음이 평화로운 날에는 습기 가득한 바람결에서도 맑고 신선한 숨냄새가 느껴진다. 결국 내 마음의 문제였다는 또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날씨의 꿉꿉함을 이길 수 있는 신나는 곡 한번 들어볼까요? 요한 슈트라우스 1세의 라데츠키 행진곡 어떨까요? 니콜라우스 아르논크루가 주연한 콘센투스 부지쿠스 위인의 연주로 함께 듣습니다.

요한 슈트라우스 1세의 라데츠 킹진곡, 니콜라우스 아르논 크루가 주연한 콘센투스 무지쿠스 위인의 연주였습니다.

번님 사연입니다. 김 좋아한다고 다섯 톳이나 지인분이 보내주셨습니다. 50장씩 나눠 먹고 저는 두 톳을 지퍼백에 소분 중입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참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손이 커요. 선물해도 어쩜 이렇게 많이씩 보내주시고 어쩔 때는 이게 조금 조그맣게 보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아무튼 김 저도 너무 좋았는데 또 나눠드릴 수 있으니까 좋으셨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조르주 DJ 아뉴스데이 하느님의 어린 양 보내드릴게요. 생마르크 소년소녀 합창단의 노래입니다.

BJ 아뉴스데이 하나님의 어린 양 생마르크 소년소녀 합창단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오늘 1부 끝곡은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0번 D단조 QL 번호 466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준비했습니다. 클라라 하스킬의 피아노, 이고르 마르케비치가 주연은 라무레 콩세로 오케스트라 연주고요. 이 곡 듣고 우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죠.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박화목 씨, 윤용하곡 보리밭, 유채훈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테너.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베냐프스키의 전설 G단조 보내드렸습니다. 레이첸의 바이올린과 노린 포레라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5664번님 사연인데요. 혹시 더덕꽃을 직접 보신 적 있나요? 2, 3일 전부터 피기 시작하더니 오늘은 만개를 했어요. 신통방통해서 일어나자마자 나가 한참을 보고 왔네요. 더덕 한 뿌리에 좋게 서른 송이 넘게 달린 것 같아요. 더덕꽃을 보며 설레는 마음 주체할 수가 없네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더덕꽃은 어떻게 생겼죠? 저는 더덕을 너무 좋아하는데 꽃은 상상을 못했네요. 이렇게 너무 뿌리가 주인공인 식물은 꽃에도 재미 안 가는 것 같아요. 참 그러네요. 생각해 보니까 어떤 식물은 꽃이 주인공이고 어떤 식물은 뿌리가 주인공이고 또 어떤 식물은 이파리가 주인공인 식물도 있죠. 더덕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마 작은 꽃들이 송이송이 달려있나 봐요. 서른 송이 넘게 달린 것 같다고 말씀하신 것 보니. 자, 이어지는 곡은요. 비발디의 사계 가을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보내드릴게요. 파비오 비온디의 바이올린 에우로파 갈란테의 연주입니다.

안토니오 비발디의 바이올린 협주곡 4개 가을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를 파비오 비온디의 바이올린과 에우로파 갈란테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1171번 쓰시는 분 사연인데요. 아침 남편과 딸, 강아지와 함께 양평으로 드라이브 나와서 카페에서 브런치 먹으며 듣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에 정원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있으니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야, 이런 행복한 순간에 또 이 행복을 아름다운 당신에게와 나눠주셔서 참 감사해요. 사실은 이런 행복한 순간에 이 가족들끼리 사랑을 나누기도 시간이 없으실 텐데 멋진 그림이 그려지네요. 강아지까지 더해서 정말 완벽한 그림. 양평 드라이브. 호숫가에 혹시 앉아 계신가요? 강가? 얼마나 좋으실까요? 자, 이어지는 곡. 그 아름다운 풍경에 또 한 몫을 더할 아름다운 곡 보내드릴게요. 도니제티 오페라 람베르모의 루치아 가운데 그대에게 끝없는 기쁨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람베르토 가르델리가 지휘하는 코벤트 가든 오페라 오케스트라 합창단 그리고 테너 케네스 콜린스의 노래로 함께 하시죠.

도니제티 오페라 람베르모의 루치아 가운데 그대에게 끝없는 기쁨을 테너 케네스 콜린스의 노래 그리고 람베르토 가르델리가 지휘하는 코벤트 가든 오페라 오케스트라 합창단의 노래로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5016번님 사연입니다. 태백 해바라기 축제 다녀왔습니다. 아쉽게도 너무 일찍 가서 아직 만발하진 못했지만 추억 소환했습니다. 이번에 오셨네요. 아직은 해바라기가 만발하지 않았군요. 그래도 바람 쐬고 들어오시면서 기분 좋으셨죠? 잘하셨습니다. 자, 이어지는 음악은 브람스의 교향곡 3번 F장조 가운데 3악장 포코 알레그레토 듣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을에 브람스 하면 이 곡을 떠올리시더라고요. 프리츠 가이너가 지휘하는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콘체르토 프리츠 라이너 가주현은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봄비향기님 사연인데요. 올해 처음으로 노각을 심었는데 일주일에 다섯 개가 주렁주렁 달려 깜짝 감동받고 해피한 나눔 했어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야, 얼마나 뿌듯하셨을까요? 노각 다섯 개가 주렁주렁 노각 무쳐 먹어도 맛있고요. 이렇게 내가 가꾼 채소 재배하면 얼마나 기뻐요. 그걸 나눌 때도 그 기쁨이 참 크죠. 자, 이어지는 곡은요. 베르디 오페라 나부코 가운데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듣겠습니다.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주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암브로시안 싱어즈의 연주입니다.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주연한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암브로시안 싱어즈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노랑병아리님 사연인데요. 오랫동안 아이들 레슨하며 음악학원 운영, 각종 콩쿠르에 내보내서 대상, 최우수상, 교육부 장관상까지. 그때는 힘들어도 보람이 있었고 천직으로 알았죠. 허리디스크, 손가락 관절 등등 사정으로 지금은 피아노 뚜껑도 안 열어보는 실정. 그래도 가장 행복한 시간, 아름다운 당신에게입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 그러시군요. 마음이 더 남일 같지 않고 마음이 아픈데요.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지나간 시간이 꼭 과거가 아니에요. 그것이 오늘의 나를 이루고 있는 거니까요. 지나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음악 들으시면서 잠시 쉬신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가브리엘 포레의 기도 듣겠습니다. 리차드 슈톨츠만의 클라리넷 연주로 함께 하시죠.

가브리엘 포레의 기도, 리차드 스톨츠만의 클라리넷 연주를 함께했습니다. 이어지는 음악은 미망키 너를 그리며라는 곡이고요. 테너 안드레아 보첼리의 노래와 케니지의 색소폰 연주로 듣겠습니다.

0: 미만키 너를 그리며라는 곡이었고요. 테너 안드레아 보첼리의 노래 그리고 케니지의 색소폰 연주였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한스케이크에서 모바일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는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 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임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미를 드립니다.
0: 오늘 마지막 곡은 모차르트의 바순협주곡 B플랫 장조 가운데 2악장 안단테 마 아다지오, 윈터 클리어의 바순 시크프리드 쿠어츠가 지휘하는 슈타츠카펠레 드레스덴의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끝곡이고요.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CBS FM은 아름다운 음악, 좋은 음악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께 사랑과 기쁨을 드리기 위해 방송 제작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아름다운 라디오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침대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침대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보기 좋게 지으시고 우리에게 숨결을 불어넣으신 주님,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세상의 모난 곳을 부드럽게 다듬게 하소서. 숨이 멈춘 곳에 숨결을 불어넣게 하소서. 먼저 그 길을 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 할 첫 곡은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신이 신용란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횃불 합창단이 부른 내 주여 뜻대로 보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로마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만나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증인으로 삼고 이 기도를 이어갑니다.

큰 사랑의 새 계명을 이장희의 찬양 함께합니다. 이어서 신영조의 음성으로 내 주의 보혈은, 오라토리오 합창단의 곡으로 줌 있는 형제들 함께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0: 주의 말씀 듣고서 인명희의 찬양이었습니다. 먼저 보내드린 곡은 아름다운 본향 아이노삽 창단의 곡으로 보내드렸고요. 김정승의 찬양으로 내 맘이 낙심되며 먼저 함께했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번에는 두 곡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먼저 이혁진의 주가 일하시네. 이어서 이슬은입니다. 주 나를 아시죠.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0: 주여 우리 무리를 CBS 중창단의 찬양이었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5: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0: 이명희 아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의 끝곡으로

0: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프.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입니다. 2부의 첫 곡으로 내가 매일 기쁘게 강용기의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토브워십의 곡으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함께합니다.

한국기독교 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8월 3일 월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 말씀은 시편 65편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시편 65편 8절의 말씀입니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오늘은 아침과 저녁이 즐거운 인생이란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아침을 맞는 설렘과 저녁에 드는 행복을 아시는지요? 아침과 저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삶의 한 단위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가까이에 있는 것, 우리가 가진 것을 다른 데서 찾지 않고 놓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침과 저녁이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은혜이며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세계가 그렇게 훌륭하고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산과 강이 아름답고 하늘과 땅이 조화를 이룹니다. 사계절 자연의 변화와 흐름은 그 안에 모든 생명을 건강하며 충만하게 합니다. 평생을 제자리에 사는 꽃과 나무는 물론 끊임없이 오가며 살아가는 동물들과 새들 또한 하나님께서 먹이며 입히십니다. 김종혜 시인은 봄은 환하다. 그 까닭은 하나님이 하늘에다 전기 스위치를 꽂기 때문이다. 30촉 밝기의 전구보다 더 밝은 꽃들이 이 세상에 일시에 피는 것을 보면서 헐,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 오늘 아침 느닷없이 봄은 와서 내 눈을 눈부시게 한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잠이라 하셨던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밤을 통해 매일 삶과 죽음을 사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즐거운 아침과 저녁으로 맞이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 인생과 삶을 조금 단순하고 소박하게 설정하십시오. 그것이 마침내 훌륭하고 멋진 우리 인생의 서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으로 아침과 저녁이 즐거운 인생이 되게 하소서. 아멘.

고요히 머리 숙여 늘사랑교회 해만 찬양대의 곡이었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번에는 유창원의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이어서 이윤화가 부른 아무 흠도 없고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이번에는 두 곡의 찬양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들으실 곡은 박기영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들으시고요. 이어서 김명식의 사람을 살리는 노래 함께 할게요. 같이 한번 해보자.
2: 이거
1: 이렇게 해서 의견 없이
2: 하는 거
1: 연습이에요?
2: 연습이에요.
1: 우리끼리 하나 둘 셋 넷.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는 아브라함도 그의 자녀 이삭도 야곱도 그의 수많은 후손들도 그들이 만들고 계획한 삶을 살 수 있었던가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사랑 가득한 열심으로 그 모든 이야기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어떤 이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도 했겠지만 대부분 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이야기가 단편소설과 같이 한 사람의 인생에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홍명직 한슬기의 오늘만큼 걷다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믿고 오늘만큼 걸어갑니다.

하늘의 찬송이 들리던 그날 CBS 합창단이었습니다. 먼저 보내드린 곡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명지 홀리 보이스의 곡으로 들었고요. 박동현의 음성으로 언약의 주 하나님 전해드렸습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2: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7: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6: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8: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파르돈 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 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 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2: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3: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2: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3: 나를 찾아.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 사이버 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2: 서울 사이버 대학교.
4: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싱크볼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0: 요즘 유산균?
1: 바이크로 간 유산균
0: 제조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미적이 보드란 보드랑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1: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한 알
1: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한 알
3: 자연한 알
4: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 워십 프론티어의 새 힘 얻으리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4: 떴다 고양시. 고양시가 문화성지로 떴다. 초대형 콘서트 고양콘과 GTX로 더 가까워진 접근성. 다양한 전시, 축제가 어우러진 트렌드의 도시. 문화성지로 떴다.

0: 세계가 찾는 무대 고향콘의 도시 문화성지로 떴다 고향 특례시
1: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쇼파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쇼파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광야에 머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마다 신기한 양식이 찾아왔습니다. 밤사이 이슬이 내리고 그 이슬이 마른 자리마다 하얀 서리처럼 만나가 놓여 있었죠. 더도 덜도 아닌 꼭 필요한 만큼만 그날을 살아가기에 딱 맞는 하루치의 양식입니다. 8월입니다. 지치기 쉬운 이 계절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부족함 없이 채워주실 거예요. 하루치의 만남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 이 마음만 있다면 이번 한 달도 우리 영혼은 메마르지 않고 풍성하게 촉촉하리라 믿습니다. 월요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 엄마!
2: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5: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Good Music Station. CBS FM.

미니어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Come Thou Fount 복의 근원 강림하사 Lily of the Valley 내 진정 사모하는 세 곡이었습니다. 사랑꾼님께서 안녕하세요. 7개월 동안 사정상 퇴직하고 농장에서 작물들과 씨름하다가 오늘부터 다시 출근합니다. 3665 문자 주신 분도 안녕하세요. 어제 홍천 기도원으로 전교인 수련회 와서 저녁에 고기 파티하고 와 호박만두 빚어서 먹고 모두 고라 떨어졌어요. 안개 낀 길 찬양 들으면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예, 아유, 안녕하세요 란 인사를 항상 하는 인사로만 건넬 게 아니라 정말 궁금해서 여쭈어야겠어요, 여러분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말 동안 안녕하셨죠? 너무 극단적인 표현을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최근에 더위를 살인 더위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목숨을 위협할 정도의 무서운 더위라.

뜻이죠. 어제도 42.5도를 기록한 지역이 있었고 예보상으로는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도 계속 뭐 36도, 37, 8도 이어질 텐데 자, 여러분과 저의 8월 목표는 이거 한 가지로 정하죠. 하루하루 건강하게 무탈히 이달을 끝내는 게 우리의 목표다. 네, 이걸로 정하기로 해요.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사연과 신청곡은 이쪽입니다. CBS 레인보우 앱의 게시판으로 들어오시고요. 문자 참여 샵 939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됩니다. 흑인 영가 가수 마할리아 잭슨, There is power in the blood,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In the sweet by and by,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nothing but the blood, 나의 죄를 씻기는 순복음 현님, 나는 지난밤에 출근을 하면서 귀뚜라미 소리를 들었어요. 가을이 가까이 와 있음을 느낍니다. 예, 진짜 이 8월 달력을 들여다보니까 삼복더위의 마지막인 말복도 있고요. 곧 절기상으로는 입추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8월에는 지금 가을 절기 입추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처서까지 있다는 거. 아, 달력을 한 장 넘겼더니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네요. This is my father's world. 이 목소리는 가을을 닮았죠. 페르난도 오르테가 This is my father's world. 참 아름다워라.

러시아 연해주의 주도인 블라디보스토크 정부청사 인근에는 365일 24시간 내내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영원의 불꽃이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다시는 고국에 돌아오지 못한 연해주 출신 전사자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죠.

영원의 불꽃. 이 불꽃은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상징이고 정부가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서 만드신 불꽃도 있는데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경험했던 떨기나무 안에서 타오르던 꺼지지 않는 불꽃. 80세의 모세는 그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라는 부르심을 받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꺼지지 않는 마음의 불꽃이 있습니다. 어릴 때 품었던 꿈, 신앙적으로 느껴온 거룩한 부담, 혹은 특별한 경험과 기억들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꺼지지 않는 마음의 불꽃이겠죠. 오래전부터 이상알이 많지 사라지지 않고 내 마음 한편에서 타오르는 불꽃. 가까이 지켜보고 귀 기울여 보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바로 그 안에 있을 것입니다. 꺼지지 않는 마음의 불꽃 속에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청주 상당교회 안광봉 목사님의 꺼지지 않는 불꽃.

여러분은 감사하다의 반대말이 뭔지 아시나요? 노래가 끝나자마자 제가 갑자기 질문을 드리니까 당황스러우시죠? 감사하다의 반대말은 뭘까? 감사하지 않는다. 불평하다. 일 수도 있지만 감사하다의 반대말은 당연하다라고 합니다. 내게 주어진 것들을 당연하다고 여길 때 감사를 잊게 되겠죠. 세상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으니 일상의 순간들을 감사로 채우면 이 힘든 8월을 마음 건강까지 잘 챙기면서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e has made me glad.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8월 3일 월요일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6891 뒷자리 문자로 참여해주신 분의 신청곡 That's Life 일부 끝곡입니다. 이런 가사가 나와요. 4월엔 잘 나가다가 5월에는 곤두박질치고 6월에는 다시 정상에 있을 거야. 그게 바로 인생이다. 오르막과 내리막이 반복되는 게 그게 바로 인생이다. 그러니 실패에 좌절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라. That's Life 이런 노래입니다. 원래는 프랭크 시나트라 곡인데요. 오늘 저는 마이클 부블레 목소리로 준비했습니다.

0: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3: 모든 인쇄 가능한
1: 서머 에드피아
3: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서머 에드피아
3: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서머 에드피아
5: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6: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9: 메디힐 토너 패드
1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1: 집에서 홈픽해
12: 홈픽!
10: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1: 지금 홈픽해
12: 홈픽!
11: 방문 택배도 캑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2: 홈픽
13: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14: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지금 창밖 풍경은 한마디로 한여름의 절정입니다. 뜨거운 태양, 식지 않는 열기, 그리고 이어지는 기록적인 폭염. 오늘도 전국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네요. 우리 같이 시원해지는 상상 해볼까요? 계곡물에 발 담그는 순간, 차가운 폭포 아래에 서 있는 느낌, 얼음 부딪히는 청량한 소리,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나오는 차가운 공기, 에어컨 바람에 땀이 식는 순간. 비록 뜨거운 햇볕 아래 하루를 보내겠지만 우리 곁에는 더위를 잊게 해주는 소소한 순간들이 있죠. 그 속에서 찾은 청량함이 오래도록 머무는 하루가 되기를 바랄게요.

0: Good morning, Judith. 8월 3일이네요. 8월의 첫 번째 월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연애는 아침. 오늘 첫 곡은 루 크리스티였어요. Beyond the Blue Horizon. 7441님께서 부산에서 봉화로 출장 가면서 들으신다고 아침부터 푹푹 찌네요 하셨는데 와 남부지방 더위가 엄청 났거든요. 주말에도. 주말 잘 보내셨나요? 7441님? 조심히 출장 잘 다녀오세요. 뿅뿅이님께서는 운동 마치고 밥 먹고 출근하는데 차 기다리며 맞는 바람이 너무 좋다고. 정말 아주 미세한 바람도 요즘에는 너무 시원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런 거 혹시 있으신가요? 주디스만의 시원한 여름 한 장면 아니면 나를 시원하게 해주는 어떤 순간 뭔지 알려주시면 우리가 더위는 피할 수 없어도 이렇게 또 행복한 상상은 같이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시원하게?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0: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3: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1: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3: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1: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4: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5: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6: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7: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8: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9: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에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10: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는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12: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3: 1533-1566. 세라하임.
14: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5: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16: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0: 스티비 원더 I just called to say I love you. 그 전에 벤 E. 킹의 Stand by me는 부산에서 봉화로 출장 가는 중이신 7441님 기분 좋게 듣고 싶다고 신청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연애 아침 월요일 함께하고 계세요. 제우스님, 시원한 사무실에서 대표님이나 상사 없을 때 CBS의 좋은 음악 듣는 것만큼 시원한 게 없습니다. 아, 좋죠. 이게 바로 피서긴 하죠. 사실은 시원한 사무실, 에어컨 빵빵한 사무실에서 좋은 음악 듣는 거. 휴가철이라 그런 순간 꽤 있지 않으셨을까요? 대표님 휴가거나 상사분들 휴가 가셨을 때? 혼자가 아닌 나님은 이번 주 휴가라 경주에 2박 3일 놀러와서 숙소에서 듣고 계시대요. 오늘 불국사 가는데 무더위가 걱정입니다. 오전 중에 다녀오실 거죠? 한낮에는 좀 힘들 것 같아요. 한낮에는 그냥 실내에 계시는 게 어디에 계시든 그냥 실내에서 활동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오전 중에 잘 다녀오세요. 불국사 너무 좋죠. 저 다보탑 되게 좋아하거든요. 고등학교 때는 수학여행 갔을 때 몰랐는데 어른이 되고 나서 불국사 가서 다보탑 보니까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너무 아름다운 구조의 다보탑. 잘 보고 오세요. 자,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단문은 50원, 장문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CBS 라디오 어플 레인보우로도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설레는 하루의 시작.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그대 아침 날씨 정보 이수경 기상 리포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안 좋은 소식인데요. 무더위 기록이 또 깨졌네요.
1: 네, 더워도 정말 덥습니다.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경남 양산의 경우는 닷새째 40도를 넘는 극한 더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어제 낮 기온이 42.5도를 기록하면서 국내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기온을 보였습니다. 이 밖에 경남 김해와 부산도 최근 40도를 넘어서면서 역대 가장 더운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고온 현상은 경남 지역의 가뭄도 주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밀양 댐의 경우 저수율이 33%에 그치면서 가뭄 경계 단계에 들어섰는데요. 앞으로도 대부분 지역은 비 예보가 없다는 게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경남이 서울보다 누적 온열 질환자가 많았대요. 서울이 한 3배 정도 인구가 많은데 네. 그거 생각하면 정말 엄청난 일인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뭐 재난 수준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1: 맞습니다.
0: 오늘 날씨는 어떨까요?
1: 네, 이번 주는 경남 등 동쪽 지역에 이어서 서울 등 서쪽 지역도 이 폭염의 기세가 더 강해지겠습니다. 간밤에도 전국에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고 서울 지방은 12일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밤낮으로 무더운 날씨는 일주일 이상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낮 동안에도 35도 안팎의 찜통 더위가 예상되면서 더위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는데요. 강릉이 34도, 부산 35도, 서울과 대전, 대구는 37도, 광주는 3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과 광주 27도, 부산 30도, 대구 28.4도입니다. 지금까지 그대 아침 날씨였습니다.

미나 오카베의 Every Second 3369님 신청곡이었고요. 마일리 사이러스의 Flowers 0707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설레는 하루의 시작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월요일입니다. 키라리님 부산입니다. 더워도 너무 더워서 이른 아침부터 에어컨을 켰어요. 옛날 외할머니 댁에 가서 지하실에 내려가 더위를 피했거든요. 싸늘한 지하실에서 수박 썰어 먹으면 더위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쵸. 오랫동안 해가 들지 않은 이런 지하실은 확실히 기온이 한 1, 2도 정도? 2, 3도 정도? 낮으니까 훨씬 시원하게 느껴지죠. 이런 무더위에 이런 상상도 괜찮네요. 외할머니 댁에서 지하실에 내려가서 수박 먹었던 기억. 양산의 주디스 나오셨습니다. 사랑의 꿈님. 경남 양산 물금에 삽니다. 아침부터 정말 덥네요. 근데 이불 빨래는 바싹하게 말라서 그건 좋아요. 이 와중에 또 좋은 거 찾아내 주셨어요. 이불 빨래 바싹 마른다고. 이 긍정의 힘으로 이 무더위 잘 견뎌내세요. 사랑의 꿈님. 비치보이스의 I Get Around 엘튼 존이에요. 크로커다일 락.

플레이 버튼만 누르면 마음도 따라서 춤춰요. 오늘은 어떤 노래로 기분을 입어볼까요? 취향을 꺼내입는 시간, 주디와 음악 코디. 오늘 제가 고른 노래는 싸이 이재훈의 낙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떠난 바닷가가 바로 낙원이라고 얘기하는 노래. 지금 아마 많은 주디스들이 휴가를 즐기고 있을 텐데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 생각하면서 즐기시라고 오늘의 코디송으로 골랐습니다. 휴가 끝난 주디스라도, 휴가 안 가는 주디스라도 요즘처럼 더울 때 활력 충전하기 좋은 노래. 싸이 이재훈의 낙원 뒤에 어떤 노래가 어울릴지 주디스의 센스 있는 선곡, 이와 함께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문자로 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됩니다.

주디와 음악 코디, 오늘 주디의 코디송은 싸이의 낙원이었고요. 주디스의 코디송은 정말 많은 분들이 또 마음을 모아주셨네요. 모노의 파라다이스, 그 중에 아이유 안여윤님, 휴가보다 좋은 건 좋아하는 이에게 사랑한단 말을 듣는 것, 그게 바로 파라다이스, 모노의 파라다이스 정해주셔서 아이유 안여윤님께 아이디가 어렵네요. 커피 쿠폰 드립니다. 그리고 0331님 딸 휴일에 맞춰서 남편이랑 셋이 추암 오토캠핑장 가고 계시대요. 따님이 강주랑 바닷가 해변 산책하고 싶다 해서 가신다고요. 딱 지금 0331님의 마음에 쏙 드는 두 곡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잘 다녀오세요.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월요일 함께하고 계세요. 7시 44분이고요. 9492님 신청곡입니다. 바우터 아멜 브리지.

0: 201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복대학교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1: 경동하우징
3: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1: 경동하우징
5: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1: 노무법인 폐
5: 1544-7575
6: 파로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로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2: 여행.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경리.

월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연애 아침, 마크 앤서니의 You Sang to Me 5802님과 들으면서 주디스와 함께 2부로 갑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다섯 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왔어.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8시 그대 아침 뉴스콕. 경남 양산에서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후 최고 기온인 42.5도가 기록됐습니다. 전국의 온열 질환자가 하루에만 90명 넘게 발생했고 누적 사망자는 1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주말로 예고했던 이란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을 전격 취소한 가운데 중동의 긴장이 다시 협상 국면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모로코에서 스페인령 세우타로 이주민 수만 명이 넘어오는 과정에서 숨진 사람이 72명으로 늘었습니다. 유럽연합은 현지 시간으로 4일 긴급회의를 열고 공동 대응책을 논의합니다. 방탄소년단의 그래미 시상식 출품 거부를 둘러싸고 영미권 매체들의 논평이 잇따르는 가운데 SNS에서는 그래미 보이콧을 외치는 해시태그 운동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직장갑질 119의 발표에 따르면 직장인 2명 중 1명꼴로 휴가 중 업무 연락을 받았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당장 일을 처리하거나 회사로 복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상반기 인천국제공항 여행객들이 보안검색대에서 뺏긴 물품이 165톤이 넘는 가운데 일반 물품은 화장품 등 액체류와 라이터가 가장 많았습니다.

많았고 식품류 중에서는 김치가 5.1톤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오늘도 극한 폭염이 이어지면서 한낮 기온은 서울 37도, 광주, 대구는 3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온열 질환의 위험이 큰 만큼 야외 활동은 가급적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콜드플레이 비바 라비다 유유파파님 신청곡으로 8월 3일 월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연은 아침 2부 시작했습니다. 5681님 대학생 된 삼공주들과 와 공주 세 분과 강릉으로 휴가 가는 중이라 신나요 하셨는데 우리 세 공주님들과 함께 같이 퀴즈콕 도전해보세요. 누구 한 명은 타게 되지 않을까요? 자 뉴스콕에 이어지는 오늘의 퀴즈콕입니다. 올해 상반기 인천국제공항에

0: 에서는 기내 반입 규정을 지키지 않아서 여행객들이 포기한 물품이 165톤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와, 165톤. 특히 식품류 가운데 가장 많이 반입이 금지된 품목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다음 중 여행객들이 기내 반입이 안 돼서 가장 많이 두고 간 식품은 뭘까요? 1번 컵라면, 2번 김치. 컵라면을 두고 갔을까요? 김치를 두고 갔을까요? 정답과 함께 실수로 기내 반입 규정을 어겼던 경험, 어떤 물품이었는지 사연 있으면 보내주세요. 다섯 분을 뽑아서 모바일 커피 쿠폰 드릴 거고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문자로 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됩니다.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송실사이버대에서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0: 너무 쏴!
1: 숭실 사이버대 지금 수시모 집중.
2: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3: 영월이래요.
2: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3: 영월이래요.
2: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3: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2: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4: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김종국의 사랑스러워, 다비치의 시간아 멈춰라, 김종국의 김, 다비치의 치. 오늘의 정답은 2번 김치였습니다. 4204님, 인천공항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요즘 여행객들이 많아서 엄청 힘듭니다. 라운지팀, 검색팀 화이팅입니다. 직접 이 김치를 걸러내고 계신 분이잖아요. 고생 많으십니다. 김치뿐만 아니라 반입 금지 물품이 뭐 100톤이 넘게 나왔다고 하던데 얼마나 수고가 많으세요. 써니써니님, 톤 단위라는 게 놀랍네요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한 김치 약 1700포기 정도가 지금 가장 많이 두고 간 식품으로 뽑혔다고 하는데 아까워서 어떡하나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여객 포기 물품 처리 절차에 따라서 비영리 사회복지단체에 기증이 되거나 혹은 폐기한다고 합니다. 소닉님, 전 이번에 공항에서 양주 두 병을 벌컥벌컥 마시는 분을 봤는데 아, 제가 다 아깝더라고요. 그 비싼 술이던데. 그러니까요. 아니, 버리느니 그냥 몸에 넣자 하면서 드셨나 보다. 와, 근데 야, 양주 두 병이요. 그 100ml 이상이면 위탁 수화물로 붙이시면 되거든요. 기내 반입은 안 되니까 이거 특별히 여행 가시는 분들 잘 그 확인하고 출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봄 아지랑이님은 싱가포르에 갔다가 육포가 너무 맛있길래 부모님 친구들 주겠다고 잔뜩 사서는 브랜드 로고가 크게 찍힌 가방에 넣어서 핸드캐리하고 나오다가 다 압수된 적 있어요. 한 15년 됐나? 육포도 안 된대요. 육포는 축산물로 분류돼서 반입이 금지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실 때 육포 사오시면 안 됩니다. 3433님, 클렌징 폼 새 거 담았다가 뺏긴 적 있습니다. 너무 아까웠습니다. 저 두 번 뺏겼어요. 클렌징 폼 무심코 넣었다가 뺏기기 쉬운데 이러면 면세점 들어가서 또 새로 비싸게 사야 되잖아요. 클렌징 폼도 잘 확인해 주시고요. 공항에서 아깝게 버리는 물품 없도록 기내 반입 규정 미리미리 확인하고 휴가철 해외여행 계획 중이라면 그렇게 출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섯 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8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8779님 신청하셨어요. 벤슨 분의 Beautiful Things 그리고 원 리퍼블릭이에요. Love Runs Out.

2141님, 중학생 때 귀에 딱지 않게 듣던 노래예요. 가사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저절로 따라 불렀네요. This is real.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엔싱크의 This I Promise You. 2141님이 너무 좋아해 주셨네요. 그 전에 마이클 런스트락의 That's Why는 7673번으로 청해 주신 곡이었고요. 대만에서 휴가 보내면서 그대 아침 함께 하신대요. 청솔까치님, 또 삿포로에서 듣고 계신 해피님과도 함께 했습니다. 휴가 즐기면서 잘 보내고 오세요. 8월 3일 월요일

유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8시 37분입니다. 이제 휴가 마무리하신 분들도 꽤 사연을 많이 주고 계시거든요. 좋은 생각님께서 2박 3일 울산과 부산에서 휴가를 보내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서울 도착해서 한 첫마디가 와 시원하다. 휴가 가기 전에는 서울 날씨 덥다고 징징댔는데 부산에서 며칠 동안 극한 더위 경험하고 나니 아 서울 날씨는 양반이더라고요. 보통은 더위 피해서 피서로 가는 게 휴가인데 더더운 곳에 다녀오셨네요. 뭐 본의 아니게 어쨌든 휴가 마치고 새로 일상 시작하는 기분이 되게 시원하고 좋으실 것 같아요. 좋은 생각님과 함께 코린 베일리 레 노래 듣습니다. Put your records on.

오늘 어린이집 첫 출근하는 아내가 선곡이 너무너무 상큼하고 좋다고 합니다. 2460님. 오늘 기운, 좋은 기운 많이 받으셔서 첫 출근 날 화이팅 하시면 좋겠네요. Take That의 I Found Heaven 8887님 신청곡이었고요. 그 전에 Stacy Ryan의 Fall in Love Alone 들으셨어요. 월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관절 연골이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당신은 클래식과 만날 운명입니다. 9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기다릴게요.
2: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밝고 따뜻한 이야기, 좋은 생각에서 정기 구독권, 아름다운 비주얼을 만드는 아비주에서 네일아트 상품권,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 꽃수와 아로마 오일로 피부에 수분 팡팡, 닥터 아스킨 아토 하이드로 크림,

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준진선 님이 목에 두르는 그 넥쿨러 있잖아요. 이거 유행인데 기내 반입 불가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여름 휴가에 가족 3개 모두 다 반입 불가 압수됐다고. 저도 이거 한번 두고 비행기 탄 적 있거든요. 넥쿨러 기내 반입 안 됩니다. 좋은 정보 주신 준진선님께 커피 쿠폰 드리고요. 6328님 남편 광현님 생일이라고 최성곤의 네가 좋아 신청해 주셨어요. 월요일 김윤주의 그대와의 아침 이 곡으로 마무리할게요. 오늘 하루도 당신 거예요.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3: 모든 인쇄 가능한
4: 성원 에드피아
3: 온라인 주문 간편한
4: 성원 에드피아
3: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4: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5: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4: 성원 에드피아
6: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7: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꼽착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꼽착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꼽착 하루 5분 쉽게
9: 쓱딱 꼽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꼽착
10: 메디힐 토너 패드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9: 집에서 홈픽해
11: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9: 지금 홈픽해
11: 홈픽
9: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0: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홈픽! 홈픽!
1: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2: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4: 휴레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름 한가운데인 요즘에 피크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이맘때가 더위의 피크, 휴가철의 피크이기 때문이죠. 피크라는 단어는 어떤 상태가 가장 고조될 때로 최고점, 절정이라는 의미고요. 동시에 가장 높이, 가장 강하게, 또 가장 빛나는 순간을 가리키는데요. 그렇다면 내 인생의 피크는 언제였을까요?

내 인생의 피크에는 여러 가지 순간이 있겠죠. 뭔가를 이루어서 행복했던 날, 열심히 도전하며 살았던 시간, 가장 뜨겁게 사랑했던 때, 남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던 순간. 그런데 인생의 피크는 단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찾아오는 작은 정점들인지도 모릅니다. 일상 속에서 문득문득 느낄 수도 있고요. 아무 일도 없지만 마음이 유난히 평온했던 날도 나만의 내 삶의 정점이 될 수도 있겠죠.